7월 11일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입니다. 여러분 주말 시작하실 때 어떤 것부터 하세요? 집 청소해야 하고요. 또 미뤄뒀던 집안일들 참 많죠. 하나하나 하다 보면 주말이 또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요. 그런데요, 청소하고 나면 참 마음 시원해지고 새로워지잖아요. 아마 정말 탁했던 공기들을 다 내보내고 새롭게 채워져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도요, 우리 자신을 좀 비워내고 가라앉히고 내려놓다 보면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게 얼마나 새로운지 맛본 사람들은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께 더 새로워지는 이번 주말, 또 더 상쾌한 더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주말이 되셨으면 합니다.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는요, 이번 주부터 썸머 스페셜을 맞아서 마음 시원해지는 찬양 가득 싣고 달려갑니다. 여러분의 마음 시원케 하는 찬양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예요. 여러분의 이야기 많이 기다릴게요. 또 어플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요, 무료 채팅창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마음껏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찬양이 여러분께 위로가 되었나요? 또 어떤 찬양이 여러분께 기쁨을 주었나요? 찬양 많이 기다릴게요.

0: 드라마 스페셜.
1: 여러분은 지금 마음 시원케 하는 찬양 가득한 시간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도요 썸머 스페셜에 맞춰서 찬양으로 가득 채워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특별히 여러분께서 이 여름만 되면 생각나시는 추억의 찬양들도 많이 신청해 주시면 이야기도 풍성하게 나누고 여러분의 신청 찬양들 가득 전해드리겠습니다. 찬양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간 주님의 마음 담아서요. 이번 찬양은 송정미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양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7월 11일 행복한 토요일의 기도. 나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안에서 내가 안전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될 것을 믿습니다. 어제의 모든 고난을 털어버리게 하소서. 오늘도 어제처럼 어려우리라는 비관적인 마음을 버리게 하소서. 어제의 근심은 어제로 마치고 오늘은 새로운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의 하루를 평탄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의 발걸음으로 오늘을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길을 앞서가시며 걸려 넘어질 돌을 치우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때로 나의 발걸음이 굳건하지 못해 넘어져도 불평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내 삶의 모든 재료가 선하게 활용될 것을 믿습니다. 성공만이 선하게 활용되리라는 생각을 버리게 하소서. 때로는 실패가 더 유용한 재료가 될 수 있음을, 결국에는 훨씬 더 큰 기쁨의 재료가 될 수 있음을 믿게 하소서. 오늘도 나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풍랑이 칠 때 제자들은 넘실거리는 파도,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것만 같은 배에 세차게 휘몰아치는 바람을 봤지만요, 그 위를 걸어오신 주님은 오직 제자들만 보고 걸어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우리만 바라보고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여러분의 마음이 잔잔해지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런 풍파 없었으면 좋겠는데, 늘 잔잔했으면 좋겠는데요. 하지만 주님은 그 바람마저도 파도마저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우리를 잔잔케 하시는 분을 바라보는 주말 되시기를 진심 다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아멘. 여름에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오늘, 여러분 반드시 꼭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제작 진행에서는 엄수빈이었습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적과 같은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0: 역시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날려드립니다.

0: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에는 나눔의 교회 김상윤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본문으로 교회의 부러운 숨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1: 누구나 다 꽃을 보면 참 좋아하잖아요. 근데 죄송하게도 저는 그러지를 못해요. 의외죠. 막 꽃이 막 만발을 펴서 와 아름답다 좋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감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꽃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꽃을 사다 마당에 갖다 놓긴 한데 백합 핀 거 보고 냄새 맡아봐라 뭐 해라 그러는데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좋아하니까 이제 물은 제가 아침마다 물을 줍니다. 이렇게 물을 주는데 이런 큰 이런 화분이 있는데 여기에 쓰레기를 버렸더니 거기서 그 호박이 나와버렸어요. 근데 호박이 나와서 막 줄기가 나는데 꽃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조금 속상해요. 이래 매일 아침마다 물 주다 보니까 떨어져요. 근데 영양분이 없어서 그러겠죠. 근데 열매가 두 개가 열렸어요. 근데 엊그저께는 물을 주는데 이만한 호박벌이 확 꽃에서 나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물총을 쏴서 그 잡았을 거예요. 왜냐면 꼬맹이들 쏠까 봐. 그런데 물이 거기 안 튀게 하려고 호수를 돌려가지고, 왜냐면은 그 열매 맺어야 되잖아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우리 사람은 어떤 결과에 지나치게 치중돼 있다라는 것이죠. 결과에.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에 치중돼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여러 교회

교회를 지원해 주잖아요. 뭐 우리 교회가 지원해 주면 최하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100만 원 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얼마 전에 30만 원 지원하다가 이제 한 6년, 7년 정도 했으니까 이제 그만 보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원수져요. 100만 원씩 보내다가 그 이제 이 계좌로 보내다가 그게 한 그 2년마다 그 자동이체를 해야 되나 봐요. 근데 저한테 와서 이래요. 목사님, 노회를 황동노회에서 다른 노회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왜요? 나눔의 교회에서 100만 원씩 지원하던 게 3월 달까지 오고 안 왔습니다. 지금 그걸 지원해 준 게 200만 원, 250만 원, 100만 원씩 해 준 지가 지금 한 8, 9년, 10년이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3월 달까지 오고 4, 5, 6, 3개월 안 했다고 노회를 옮긴대요. 부하가 이렇게 올라지 이러고 싶은데 참았어요. 그렇게 하세요. 내가 빨리 이명적자 띄워줄 테니 그 가까운 노예로 가세요. 그러고 말았어요. 그래서 참 사람들이 어찌 그럴까? 어쩌면 그럴까? 그런 것을 겪으면서 오늘 그런 생각인 거예요. 오늘 나의 나됨을 잃어버린 거죠. 오늘 있기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어디 가셨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맥추절에 보리 열매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바람에 관심이 있으셔요. 그 열매를 맺기까지 바람을 불고 햇빛을 주시고 이런 권은을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지금 내 손에 있는 결과만 가지고 있는 결과. 여러분, 이런 맥추주의를 맞이했는데 여러분은 맥추절 그러면 뭘 생각하십니까? 감사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반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감사. 또 오늘 이렇게 추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감사. 오늘까지 있게 하신 거 감사. 그렇죠? 감사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좀 달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손에 쥐어진 소득,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기보다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의무감이나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과 제 속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날을 칠칠절 맥주 감사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헬라적으로는 오순절, 펜테코스트라는 오순절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오순절을 수천 년 전부터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날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본문 내용의 이름입니다. 오순절 날의 이름에,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러니까 그 날을 하나님은 한참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한참 기다리시다가 그 날에 딱 이르자 이제 드디어 됐다, 드디어 그 날이 왔다 하는 날에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날을 참지 못하고 조급증 때문에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자리에서 이탈하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름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날에 도달하여서 사랑 여러분,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에 관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부는 숨결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을 때 이 숨결을 느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약속된 성경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순절이 갑자기 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예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서 광야로 가니까 이들이 얼마나 떠들고 불평불만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야, 모세야, 장로 70명을 모아서 이리 데려와라. 그래서 장로 70명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영을 70명에게도 주시는 겁니다. 그 70명에게 주어서 그들에게 선지자가 되기를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 영을 받은 70명의 장로들이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밤 200만 명 되는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죠. 그런데 그날 모여라고 했는데 모이지 않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막에 앉아 있었는데 그 회막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11장 19절의 내용인데요,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와서 그럽니다. 모세여, 금하게 하소서. 저들이 해막에서 막 예언을 하나이다. 그랬더니 모세가 민수기 11장 19절에 이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 자신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70명의 장로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다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영은 단순하게 누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두에게 오순절이 이름에 그들에게 이 성령을 주시기를 원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점점 자기 자신이 강해지면서 자기 생각에 매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따라 행하다 보니까 모든 일이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성령에 의존하지 않고 습관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에 옮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는 점점 사라지게 되지요. 그러자 이사야 44장 3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멈춰버립니다. 그러나 자기 속에 임한 성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성령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요, 그 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주리니. 할렐루야. 바로 이처럼 성령을 간절히 바라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는 성령의 역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자손들에게 약속하였고 요엘은 모든 백성들에게 임할 성령을 꿈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점점 넓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에게부터 출발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의 이름에 모두에게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게까지 이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낱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물질로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늘로부터, 즉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그냥 우연찮게 앉아있거나 나눔의 교회 가서 내가 좀 헌신 좀 해야지 하고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을 부르시고 찾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보내심도 하나님이요, 교회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말씀을 성취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감사하는 이유는 한 해를 잘 지켜주시고 지켜달란 뜻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순종케 하심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의 가장 큰 기적은 바람이 아닙니다. 불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말하는 방언도 아닙니다. 강한 바람도 불도 방언도 아니라 가장 큰 놀라운 역사는 사람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종종 성령의 역사, 특별한 현상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의 혀같이 임하여 우리 머리 위에 임했다는 것은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바람이 그 집안에 가득 찼지만 성령의 불은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은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극역화된 정형화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각자를 하나님의 뜻에 서시기 좋도록 변화시켜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채울 사람을 찾으셔서 오늘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로 성령을 받거나 여러분의 의지로 발걸음을 옮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채울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에게 성령을 채우시고 오늘 나눔의 교회 한 지체가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원 보십시오. 기도원은 급장이었습니다. 기도원은 급장이에요, 급장이. 그래서 그는 타작마당에서 숨어서 타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기도원을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원은 황당하죠. 하나님,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기도 오늘 보았지만 하나님은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변화된 기도원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여러분 한 사람으로 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원은 300명을 데리고 그는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상대로 전쟁터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디안이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전쟁의 형태가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미디안 군사력이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변한 것이 있다면 기도원이 변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원이 변했습니다. 그 변한 기도원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초대왕을 세우라고 보내십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에 갔습니다. 모든 형제를 보았지만 보이지 않았는데 한 사람이 행량에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부끄럼 타고요. 그래서 너 이리 나와라. 그래서 사울을 불러냈더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를 왕으로 세우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됐습니다. 그는 어딜 가나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니까 어딜 가나 승리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놀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울이요, 성령을 앞세우지 않고 자기 체면을 앞세웠습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제사 지나자고 막 고함을 지르니까 왕의 체면으로 자기가 제사를 집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순간 사울 왕을 버립니다. 네가 내 말씀을 버린 적 나도 너를 버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영이 떠나가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 앞에 변한 모습처럼 순종할 때 비로소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입니까?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모두가 숨어 있었습니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자물쇠를 풀고 문을 힘껏 차고 나와서 작은 여 계집종을 바라보고도 벌벌 떨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전할 때마다 3천명의 역사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나눔의 교회도 변화된 여러분을 통하여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감사해야 할 것은 나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네.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 감사의 제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교회 부는 성령의 숨결, 하나님의 말씀의 숨결은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바람은 단 하루의 사건이었습니다. 오순절의 사건은 그날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난 사건은 한 번이지만 그 역사는 오늘 이 자리에도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숨결은요 교회를 태동시켰습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킨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눔의 교회라는 교회를 태동시키신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그러냐? 바로 여러분처럼 성령에 의하여 변화된 사람들로부터 세워진 자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교회를 짓는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와서 기도한다고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찬양한다고 그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여러분을 통하여 그 신음 소리 하나마저도 하나님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숨결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내딛는 발걸음 속에 역사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능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들이 모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뭘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출중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그 자리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대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움직일 때 그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를 통하고 사마리아를 통하고 오늘 여러분과 제게까지 성령의 바람은 불어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이 좁은 계롱 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밀어붙여서 저 필리핀까지 그 바람이 불어가게 하시고 그곳에 목회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일꾼들을 세우게 하시고 또 그들을 바람으로 밀어서 여러 나라까지 파송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어디 사람의 계획이겠습니까? 사람의 뜻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바람이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부터 여러분과 제게 이 꿈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꿈을 꾸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이 바람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여러분 손에 있는 헌금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이 시간도 아니고 변화시켜 주신 그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결단,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감사가 역사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한 목적에 우리의 몸을 드려질 때 비로소 진정한 감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맥초절에 드려지는 첫 열매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첫 열매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든 생활 속에, 모든 생각 속에, 모든 행위 속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 첫 열매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고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이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까, 오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까 하는 것 말입니다. 바로 그런 진정한 첫 열매, 이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첫 열매가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0: 합시다. 하나님, 제가 첫 열매가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보면서 고백합시다. 우리 첫 열매 됩시다. 첫 열매 됩시다. 아이, 고개 좀 들고 하세요. 고개 숙이고 있지 말고. 부끄러우세요? 아, 이제 부끄러운 거 뒤에 두고 고개 들고 하세요. 우리 서로 옆에 보면서 첫 열매 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첫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제 우선이 되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첫 열매가 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삶이 이루어지며, 그러므로 내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눔의 교회, 여러분의 삶이 첫 열매가 되고 우리 나눔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가 되고 또 여러분과 제가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첫 열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나눔의 교회 김상윤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나눔의 교회 042-840-9182번이나 대전 전화 042-828-9-9330번 대전 극동방송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극동방송입니다.

샬롬,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홀먼 헌트가 그린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그림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돌로 된 아치기, 상아로 덮인 벽돌, 그리고 육중한 나무 문, 그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지요. 그리고 그림 아래에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그런데요. 이 그림에는 놀라운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홀먼 헌트가 일부러 무언가를 빼놓고 그리지 않았는데 웬만한 안목과 센스가 아니고서는 그걸 찾아낼 수 없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이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만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 그림의 비밀은 바로 문에 손잡이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은 안에서만 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아, 정말 그림 속에 놀라운 표현이 있었네요. 예수님은 당신 집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이 들어오시는 것은 순전히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마음의 문을 여세요. 네,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열어 우리 주님께 향기로운 찬송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입니다. 지선님의 주 예수 대문 밖에 찬송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국립합창단의 찬양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시편 36편 9절 말씀. 비는 특히 여름철에 잔디와 정원 논밭에 금세 큰 영향을 미친다. 너무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아오던 풍경에 금세 가뭄의 흔적이 나타난다. 푸른 녹음이 빛나는 대신 강렬한 햇볕에 지친 나뭇잎이 버석인다. 농작물은 말라 죽고 꽃은 시든다. 물은 생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생수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삶의 의미와 목적과 영적인 친밀함에 대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생명수 말이다. 그분의 아버지는 이 생수의 원천이시다. 생명의 샘이 흐르는 곳에는 생명과 축복이 임한다. 우리가 살고 성장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이 샘의 물을 마셔야 한다. 우리에게 영적 가뭄이 찾아오는 것은 대개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원천, 즉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생명의 샘에서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져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시편 36편 9절 말씀.

손영진님의 음성으로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찬송 들으셨습니다. 생명의 근원 생수의 원천이신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이 있어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요. Man of Praise의 I Give All My Life to You 영어 찬송 들으시고요. 그레이스 정의 나의 생명 드리니 피아노 연주 찬송 그리고 나이지의 주님의 새 생명 서울 모테트 합창단의 찬송 연이어 함께합니다.

네, 신호를 기다릴 때 요즘 그늘막이 곳곳에 있어서 잠시나마 따가운 햇볕을 피할 수 있는데요. 주님의 그늘막에서 쉬면서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찬양은 우리 마음을 더 시원케 하죠. 날마다 찬양의 기쁨 누리시길 바라면서 홍순관님의 나무 아래서 찬송 전합니다. 향기로운 찬송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저는 공부영입니다. 오늘도 이 제목처럼 찬양으로 가득한 시간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장마라서 온통 집안이 눅눅합니다. 며칠 전에 사다 놓은 식빵에 곰팡이가 피어났어요. 곰팡이를 보면서 누룩을 생각했는데요. 누룩은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 서서히 퍼지면서 점점 반죽을 부풀리지요. 누룩은 밀가루를 부풀리는 동안에 중간에 멈추거나 덜 부풀어지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누룩의 비유가 있는데요. 천국은 단번에 거창한 모습으로 확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멈추지 않고 꾸준하게 확장해 가야 하는데요. 나 하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집안이 전도되고, 또 내가 사는 동네가, 내가 사는 지역이, 그리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는 역사가 나를 통해서 꾸준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오늘 준비된 곡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백투더바이블 뮤지션들이 노래하고요. 이어서 눈을 주님께 돌려 극동방송 전석 중창단이 부릅니다.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퀴즈 그리고 정답 알려드리죠. 지난주 퀴즈는 빌립보서 4장에서 뽑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이 말씀 빌립보서 4장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네, 지난주에 드렸던 성경 퀴즈였습니다. 정답은 7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과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76님, 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찬양이 큰 은혜와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극동방송에 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2011님, 화려하지는 않아도 지금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택함받는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겠어요 하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2545님, 한 주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있다는 것에 왠지 서글퍼지는 걸 보면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나 봅니다. 그래도 찬양 가득 기쁨 가득이 있어서 위안을 가져봅니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7683님, 주님께서 모든 길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9974님, 어머니 요양병원 매일 병문안 가는데 극동방송 들으면서 힘을 낸답니다.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4476님, 이렇게 찬양 들으며 말씀에 화답할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지요.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일 주님 전에 나가 예배할 수 있는 것 또한 행복이지요. 주님 때문에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멋진 분이세요. 1802님, 제가 가장 사모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정답을 썼고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이 말씀으로 견디고 견디며 오늘까지 왔거든요. 오늘도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7743님, 불편한 일이 있어 마음이 힘들었는데 이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고 감사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3475님,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큰 평강을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천국 들어갈 때까지 의지해야 할 말씀입니다. 아멘. 1202님, 소망의 주님께서 남은 6개월 하반기도 잘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7028님, 항상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장마와 무더위에 모두들 건강하시고 강건하세요. 고맙습니다. 또 9398님, 언제나 힘들 때 염려될 때 이렇게 읍조리고 암송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7절이었습니다. 소망의 말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좋은 사연 주신 모든 분들에게 준비된 찬양 띄웁니다.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무런 꿈이 없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조금의 의욕도 열정도 없었던 그 청년은 그저 남들과 비슷하게 그저 무기력하게 학교를 다니며 살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대학을 가는 것을 보고 뒤늦게 대학 입시를 준비했지만 실력이 되지 않아서 겨우 2년제 대학을 졸업하게 됐죠. 전공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아서 취직도 하지 못했고요. 유일하게 가진 기술인 운전면허를 활용해서 트럭을 운전하다가 스쿨버스 기사 일을 하면서 그저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영화를 보면서 마음속에 뜨거운 것이 타오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청년의 삶 속에 아, 내가 영화감독이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꿈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은 생계를 위한 모든 일을 그만두고 영화를 공부합니다. 자기에게 그런 열정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단편 영화를 찍으며 모든 시간을 사용합니다. 집에서도 그만 쫓겨납니다. 다 큰 어른이 돈을 벌지 못하다 보니까 집에서도 구박덩어리였죠. 싸구려 모텔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했고 돈이 한 푼도 없어 다른 손님이 남기고 간 음식을 주워 먹으면서 끼니를 때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영화를 향한 열정만은 사그러들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20대 후반에 뒤늦게 꿈을 발견한 이 청년의 이름이 바로 제임스 카메론입니다. 네, 이 청년은 아바타, 타이타닉, 터미네이터 등을 만들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는 최고의 감독이 됩니다. 같은 환경과 같은 생각, 같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도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은 커다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같은 꿈을 가진 사람이라도 자신을 위한 꿈과 하나님을 위한 꿈을 가진 사람은 또 차이가 나죠. 하나님을 향한 큰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꿈이 있는 사람처럼 열정적으로 하루하루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나 찾아봤어요. 마태복음 12장에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네, 이 말씀 마태복음 12장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이번 주에 드리는 성경 퀴즈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뽑은 말씀인데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네, 이 말씀 마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하는 것이 이번 주에 드리는 성경 퀴즈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번 주 성경 퀴즈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뽑은 말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네, 이 말씀 마태복음 12장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이번 주에 드리는 성경 퀴즈가 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준비된 상품 소개합니다. 스르르 사라지는 통증 바로나 미러클 에너지 밸런스 젤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음식을 만드는 청계산 맛집 부안에서 4인 가족 식사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늘 매트에서 발과 무릎이 편하고 층간소음 방지가 되는 기도 매트 하늘 방석을, 나침반 출판사는 막내 아들을 백혈병으로 먼저 보낸 찬양사역자 김인자 사모가 쓴 간증과 찬양시 멈출 수 없는 눈물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의 선택 황칠가인에서 샴푸 바디워시 비누 앰플 패드를, 향기로운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와 바디 제품 세트를, 하나님의 기업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활기찬 하루를 선물하는 레모나 한 세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콤함을 선물하는 프리미엄 초콜릿 주빌리에서 프리미엄 주빌리 초콜릿 세트를, 빛나는 피부의 비밀 신비한 화장품 딱 하나로 느껴보세요. NSINC 신비한 화장품에서 에센스와 기능성 크림 한 세트를 드립니다. 이렇게 상품을 협찬해 주신 기업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업에 크게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해드리죠. 0487님, 주님 안에서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2083님, 저는 광명에서 계란 행상을 하며 극동방송으로 은혜 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289님, 여름 사역으로 청년부 수련회 기도를 왔는데요. 이 시간에 방송 들으며 정답 보냅니다 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2021님, 늘 감사히 잘 듣고 있어요. 믿지 않는 신랑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걸 믿습니다. 5216님, 지금의 나는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매일이 행복하고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내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절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상과는 구별된 참 행복으로 모든 것에 자족하는 나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1372님, 7월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마쳤습니다. 주제가 홍해를 만날 때인데요. 건강의 홍해, 물질의 홍해, 자녀의 홍해, 관계의 홍해. 내가 지금 홍해를 걷고 있어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일하심을 보라. 내가 주님을 앞설 때가 많았음을 회개하며 하나님 저희 가정, 남편, 자녀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6089님, 일터에서 함께 듣고 있는데 말씀으로 힘이 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동료들이 다 주님을 만나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0486님, 예능교회 한민숙 집사예요. 전신의 신경통증이 심해서 5년째 고통 중에 있다가 오늘 병원에 입원해 방송 들으며 사연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7581님, 경제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4648님, 언니가 극동방송은 들으면서 교회를 안 가고 있습니다. 교회 꼭 나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6711님, 오늘 아침에 묵상한 말씀이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마음에 기쁨 주시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4141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매일 암송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하셨어요. 네, 사연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찬양 띄우죠.

견고한 산성이 되소서. 시편 31편을 묵상하며 드리는 기도.

반석과 산성이신 주 하나님, 은혜의 빛을 비추시고 사랑으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 저를 인도하시며 부르짖을 때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속히 건지시는 구원이 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피하오니 악한 자들이 친 비밀한 그물에서 저를 건져주시고 주님의 공의로 영원히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멀리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제 영혼을 아시며 원수의 손에서 건져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인자를 기뻐합니다.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게 하시고 날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신실한 소망을 가득 채워주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시편 31편을 묵상했는데요. 이 묵상처럼 주님께 피하오니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귀로만 듣던 극동방송을 직접 만나보십시오. 생생한 보금방송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6년 여름방학을 맞아 대전 극동방송 특별 견학 프로젝트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됩니다. 대전 극동방송 사옥을 둘러보며 방송의 역사와 전파선교 사역의 열매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좋은 아침입니다. 사랑의 뜰안, 소망의 기도,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등 대전 극동방송 주요 생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현장도 바로 옆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교회와 교회 소그룹, 신우회, 기관, 그리고 다음 세대 학생들까지 극동방송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24시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해 보십시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견학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 대전극동방송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생생한 사역 현장에서 가장 뜻깊은 휴가,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2026 여름방학 특집 대전극동방송 특별 견학 프로젝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교계 전망대 서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이하영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가 참 잘 되는 날도 있지만 반대로 기도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침묵하게 되는 때도 있고요. 마음은 답답한데 기도할 힘조차 없을 만큼 지쳐있을 때도 있죠.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기도가 나오지 않는 날에도 찬양을 들으면 그 찬양은 우리 입술에 맴돌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아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내 평생에 가는 길, 이런 익숙한 찬양 한 소절만 들으면 어느새 마음에서 입술에서 그 찬양을 부르게 되죠. 에베소서 5장 19절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말씀으로 세워가시고 또 찬양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찬양은요, 기도가 막힌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하나의 기도입니다. 이 여름철 아름답고 시원한 찬양들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준비한 찬양들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고 또 마음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교계전망대 서머 스페셜 찬양들로 가득 채워가겠습니다.

2026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로 교계 전망대 함께하고 있습니다. 찬양 쭉 들으시면서 네, 우리 마음에서 입술에서 이 찬양이 같이 따라 불러주셨죠. 찬양이라는 건 참 신기합니다. 이 노래가 끝났는데도 마음속에 남아있을 때가 있고요. 입술에서는 계속 그 찬양이 맴돌면서 부르다 보면 어느새 그 찬양이 정말 우리의 기도의 고백이 되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하루를 또 우리의 마음들을 붙들어주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 종일 눈을 감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 찬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같습니다. 일하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어떤 순간에도요 찬양 한 소절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찬양을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찬양들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로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교계 전망대는 여름철 특별 방송,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로 풍성한 찬양들로 함께 했습니다. 날은 습하고 덥지만요,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또 시원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계 전망대 서머 스페셜로 제작 진행의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심준구입니다. 그야말로 흩어지근한 날씨가 여름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증막 같은 더위를 피해서 바다로, 수영장으로 달려가기도 하는데요. 그보다 여름을 더욱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죠. 바로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만 드리는 혜택, 서머 스페셜입니다. 찬양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찬양과 함께 잠자리에 든다. 얼마나 멋진가요? 물론 평소에도 채널 고정이시지만 이 계절엔 더욱 가까이 두시기 바랍니다. 경쾌한 곡부터 한여름밤의 꿈을 아름답게 하는 고요한 찬양까지 다양하게 준비되니까요. 그 어떤 피서보다도 유익한 믿는 이들의 여름나기가 될 겁니다. 강찬의 찬양 첫 곡으로 띄워드립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머 스페셜에도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사연은 멈출 수 없죠. 자, 8593님 사연이에요. 지진과 유럽엔 또 폭염으로 많은 사상자가 났다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이며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 선하게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 많이 해야겠습니다. 신청곡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입니다. 네, 8593님. 아, 이 사연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면서 정말 감동 받았어요. 지금 이 사연 안에는요, 우리 모두 선하게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 많이 해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바로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막 그냥 막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지금 살기 좋은 나라에 그래도 큰 이변, 기상이변 없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 유럽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에는 또 엄청난 지진이 나서 많은 분들이 사망하고 또 집도 잃고 이재민 발생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음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미 8593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실 바로 그 행동을, 그 마음을 하고 있고 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많은 만큼 또 불평할 일도 이렇게 찾아보면 또 많잖아요. 근데 불평할 일은 애써 지우고 감사할 일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8593님 이야기처럼 우리 잠깐 하시는 일 놓을 수 있으면 잠깐 내려두고요. 이 시간도 지구촌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어려움 당하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장마가 우리나라에도 시작돼서 여러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는 말씀 드립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들을 텐데요. 먼저 8593님 신청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다윗과 요나단의 노래로 먼저 듣고요. 이어서 연민규 김명서님의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이어서 함께 듣습니다.

한여름에는요, 열대야 때문에 잠을 설치게 되곤 하죠. 그럼에도 여름밤은 제법 낭만적입니다. 별 헤는 해변이 그렇고요. 시원한 바람이 이는 계곡의 물소리도 마음을 설레게 하죠. 종일 쨍쨍 내려쬐던 볕이 사라진 자리에 까만 밤과 생동하는 바람결이 채워지며 무거운 몸을 살그머니 어루만져 주기도 하죠. 평안함은 이렇듯 부대낌 속에서도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며 스스로 감사의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지금까지 제작의 조희형,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입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3.

9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AD 극동 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FEBC 초대석. 네, 방송가정 여러분 한 주간들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FEBC 초대석의 장대진입니다. 오늘은 참으로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1998년 동양인 여성으로는 최초로 하버드대학교, 미국 하버드대학교 교목으로 선출되신 이래 30년 가까이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에서 캠퍼스 선교에 한 길을 달려오신 귀한 분입니다. 아, 그동안 100명이 넘는 목사님을 길러내기도 하셨고 남편 폴킴 목사님과 함께 세계 14곳의 교회를 세우신 귀한 분입니다. 하버드대학교 이금하 교목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우리 교목님께서는 평생 공부를 참 많이 하셨어요. 서울대학교 식물학과를 졸업하셨고요. 예. 미국에서는 미술사 그리고 신학으로 학위도 받으셨거든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별로 연관관계가 없는 과목들 같은데 왜 이렇게 예.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1: 공부를 좋아하기보다는요.
0: 네.
1: 제가 벌써 오래전 그 한국 전쟁 때 태어난 사람으로 그때 피폐된 전쟁으로 피폐된 이 나라에서는 어쨌든 공부를 해서 국력을 기르자는 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그런 것이었죠. 어디 어느 가정이든지. 그래서 공부를 좋아서라기보다 나라를 위해서라도 공부를 해야 하는 세대죠.
0: 야. 제가.
1: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죠.
0: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체험이 틀림없이 그 가운데 있을 거거든요.
1: 예.
0: 언제 예수님을 뜨겁게 체험하셨습니까?
1: 제가 서울 물리과대학의 식물학과를 다녔는데요.
0: 네.
1: 그때 2학년과 3학년 중간에
0: 네.
1: 예, 저희 제가 소위 홍일점이었었어요.
0: 아하.
1: 여학생이 하나였는데 우리 과 남학생 중에 아주 열심히 믿는 친구가
0: 네.
1: 있어서 그 친구가 그 UBF라는 그 학생 아주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0: 네.
1: 그 단체에 저를 인도해서 그때 71년도 2월 중순에 일주일 동안 창세기 성경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0: 네.
1: 그때 저는 항상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며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며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네 가지 소위 철학적인 질문에 시달리고 있었을 텐데
0: 네.
1: 그 명쾌한 그 답을 하나님의 말씀 또 성경의 첫 권인 모든 것의 시작인 창세기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0: 네.
1: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0: 야 창세기 성경 공부를 통해서
1: 예.
0: 품어왔던 네. 모든 질문들의 해답을 얻고
1: 근원을 해결하게 된 거죠.
0: 근데 하버드대학교 교목이 어떤 자리고 우리나라도 뭐 연세다라든지 미션 네. 스쿨들이 있고 학교 네. 목사님들이 계신데 하버드대학 교목은 어떤 자리고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건지 소개 좀 해 주시죠.
1: 예. 하버드 대학은 존 하버드 목사님이 전 재산을 바치고 자기 도서관을 바쳐서 그래서 이름이 이제 뉴 칼리지에서 하버드 칼리지로 바뀌지 않습니까?
0: 네.
1: 그렇게 근 400년 전에 그렇게 세워진 대학이지만 뭐 오래전부터 이미 하나님과는 거의 상관이 없는 대학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하버드 대학 안에 또 교회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알려진 대로 상당히 자유신학
0: 네.
1: 쪽으로 이제 가게 됐죠. 그래서 그 우리 교목들은 그 교목하면은 저도 배화 여중고를 나왔기 때문에 미션스쿨 나와서 다 믿음이 있는 그 신교의 그 목사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하버드대 그 교목이 근 4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0: 네.
1: 모든 종교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0: 아.
1: 예.
0: 우리 생각에는 지금 하버드대학교 교목 그러면은
1: 예.
0: 당연히 목사님들만 40분 계신 걸로 생각했는데
1: 아닙니다. 근 40명을 이제 영어로 채플리

0: 인이라고 그러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 교목 제도가 있는데 다 종교가 티베트 불교, 힌두, 뭐 그 조로에스탄 교, 뭐 별 종교들이 다 이슬람 뭐 다 들어와 있죠.
1: 네.
0: 그리고 유대인 랍비들 또 캐톨릭 천주교 신부들. 그래서 근 40명 가까이에서 그래도 신교가 또 하버드가 그래도 신교로 세워진 학교니까
1: 네.
0: 한 열댓 명 정도
1: 그렇군요.
0: 한 3분의 1 정도는 그래도 저와 더불어 신교 교목들이지요.
1: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하버드 대학교가 많이 세속화돼 있고 또
0: 네.
1: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0: 그렇지.
1: 막연하게 우리는 알고 있는데
0: 네.
1: 현장에서 복음주의적인 가치를 가지고 전도하고 활동하시는데 학교 측하고 부딪힌다거나 조금 어려운 일은 없으셨나요?
0: 우리가 교목이 될 때 서약하는 게 있습니다.
1: 네.
0: 사인을 하는 게 있는데 서로 간섭하지 말기.
1: 아 그게 네. 서약
0: 서로
1: 조건이에요.
0: 존중하기. 그걸 사인해야 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충돌은 없습니다.
1: 충돌은 없으나
0: 네.
1: 우리 교목님은 교목님대로 성경의 가치관대로
0: 네.
1: 복음주의적인 활동을 마음껏 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제약도 없는 거군요. 네.
0: 제약이 없죠.
1: 네.
0: 제가 믿는 바대로 그대로 전하니까요.
1: 참 너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0: 네.
1: 지금 하버드 대학에서 귀중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교목님은 동양인 여성으로는 최초로 교목이 되신 거예요?
0: 아 그렇죠. 98년도에
1: 네. 네.
0: 동양인 그렇죠 여성으로 제가 처음으로 하버드대 교목이 되는 거죠.
1: 그렇군요. 네. 여러 가지로 상징성이 네. 있는 지금 위치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우리 교목님을 모시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진행하고 계신 성경 공부 모임.
0: 네.
1: 그 모임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회자가 100여 명 이상이 지금 나오고 심지어는 박사과정, 포스트닥터과정 이렇게 하려고 가신 분들이 우리 교목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내 신학을 하겠습니다 하고 완전히 그냥 진로를 바꾼 사람이 이렇게 많다면서요.
0: 글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박사까지 되고 또 버클리 대학 또 하버드 대학 이렇게 제가 지난 오랫동안 그 성경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최고시고 우리 예수님이 최고니까 그래서 이렇게 명문대학에서 박사 또는 박사후 과정을 할 정도의 학생들이면 항상 어렸을 때부터 뭐 1등을 한다든지
1: 그렇죠.
0: 최고를 지향해온 삶이 아니겠습니까?
1: 네.
0: 그런데 딱 보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산 넘어 산이라고 정말 최고봉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그 최고봉이 하나님이시고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1: 네.
0: 아니 내 인생 짧은데 이 최고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몰입해서 살고 그분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1: 야.
0: 누구의 어떤 그 압력도 없이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1: 부모님이 압력을 넣으시는 것도 아니고
0: 아무 제가 압력 넣는다고 못하겠습니까? 성령님이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1: 사실은 이 방송을 지금 보고 듣는 분들 대부분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0: 네.
1: 그리고 학창 시절에 지금 열심히 있는 학생들은 선교 기관에서 또 훈련도 받고 했는데 그 성경 공부를 한다고 다 이렇게 인생을 던지진 않거든요. 그 좋은 의미로 헌신하진 않는데 어떤 성경 공부를 하시길래 그렇게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겁니까?
0: 글쎄 딱히 전 말씀 그대로 그리고 저는 성경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주신 러블레터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주신 러블레터죠.
1: 네. 네,
0: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말씀을 봐도 그렇고 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1: 아멘.
0: 그리고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이 말씀대로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헤아린다면 세상에서 구원이 제일 쉬워야 되는 거죠.
1: 야.
0: 문턱이 가장 낮아야 되는
1: 아멘.
0: 것이죠. 그러면 어린아이나 정말 교육이 없는 뭐 할머니나 누구나 어떤 인종과 문화를 초월해서도 누구든지

0: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야 그 말씀이 맞는 거기 때문에.
1: 아멘.
0: 그렇다면 교육이 없는 자의 눈으로, 또 세상 교육이 없는 자, 또 어린아이의 눈으로 성경을 보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예, 그 구원에 애타는 심정을 헤아릴 수 없다.
1: 네.
0: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보지 말고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린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린아이 마음으로 읽으면 된다. 그러면
1: 네.
0: 어린아이는요, 뭐든지 믿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오히려 나쁜 쪽으로 가면 유괴를 당하는 이유가 뭐든지 믿기, 나쁜 사람도 믿기 때문인데.
1: 네.
0: 우리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유일한 진리인데.
1: 아멘.
0: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읽으면 그걸 다 믿게 되는 거 아닙니까?
1: 네.
0: 그럼 믿게 되면 누구나 예수, 오직 예수, 우리 하나님 최고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거기에 몰입하게 되는 거죠.
1: 야, 세계 최고의 석학들에게 어린이처럼 성경을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라.
0: 아멘.
1: 이런 성경 공부를 밤새서 그냥 토론하면서 하시면서.
0: 예.
1: 수많은 박사들이 지금 목사님이 되셨네요.
0: 네.
1: 그중에 대표적인 분이 지금 부산대학교 최재원 총장님이신데. 네. 요 관련된 특별한 인연은 저희가 찬송 한 곡으로 은혜 받고 말씀을.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FB 초대서 오늘은 참 어렵게 모신 귀한 분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지금 학생들을 말씀으로 또 복음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하게 강조하시면서 가르치고 계신 이금하 교목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 듣기 전에 그 부산대학교 최재원 총장님 얘기를 잠깐 했거든요. 제가 이분께 인사드리러 한번 갔다가 간증을 한 시간 동안 붙잡혀서 들었어요.
1: 아멘.
0: 근데 그 간증의 80%는 교목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최재원 총장님하고는 어떤 인연이 있으신 겁니까?
1: 네, 제가 처음 만났을 20여 년 전에 만났을 때는 이미 부산대 교수였고요.
0: 네.
1: 또 저의 모교인 서울대학의 14년 후배들하고요.
0: 네.
1: 그런데 원래 MIT의 부산 공대 교수였기 때문에 MIT의 객원 교수로 방문 교수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버드에서 제가 인도하는 하버드 대학원생들의 성형 공부에 올 자격은 없으나 어떻게든 껴달라고 그래서 제가
0: 본인이 먼저 하고 네, 싶다고
1: 그렇죠. 그래서 제가 참 은혜스러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은혜로 껴줬죠. 그래서 예, 하버드 근데 뭐 하버드 대학원생들보다 훨씬 이 교수님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1년 후쯤에는 아니 자기도 목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0: 네.
1: 다시 부산대로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0: 아.
1: 그런데 저는 뭐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각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다 쓰신다고 믿기 때문에
0: 네.
1: 다 목사 될 필요는 꼭 없다. 그러나 또 안 될 것도 없다. 그런데 굉장히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 어쩌다가 또 2년 전에
0: 네.
1: 부산대 총장으로 또 취임하게 돼서 제가 2년 전에 축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와서 부산대에서 그 취임식에서 축사를 한 적이 있죠.
0: 네. 네. 참 뿌듯하셨겠어요. 유목님. 네.
1: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우리 최재원 총장님한테 한 말이 에스더서 그 모르드계 그 사촌 오라비가 에스더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인 줄 어떻게 아느냐.
0: 아멘.

0: 대인을 구하라. 그런 것처럼 제가 최 총장님한테도 이 부산대 총장이 될 줄 몰랐는데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뜻이 있을 텐데 예,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멘. 전도를 많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 아멘. 권면했습니다.
1: 네. 아, 그 권면 그대로 우리 국립대 부산대 복음화를 위해서 총장님이 음으로 양으로 많이 지금 힘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저도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1: 네. 참 우리 교목님의 성역 공부를 저도 꼭 한번 참석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네요.
0: 예, 네, 하버드까지 오시면 좋겠습니다.
1: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은혜로운 교목님이 허락해 주셔야 들어갈 수 있는 모임이네요.
0: 네, 그렇죠. 네.
1: 아, 그리고 평소 강조하시는 말씀이 학생들한테 모든 인생의 해답은 성경에 있다.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0: 네.
1: 근데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도대체 그 해답은 어디 있는가. 이게 좀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0: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예화를 만들자면은 우리가 뭐 냉장고나 뭐 전자품, 뭐 컴퓨터 우리가 살 때 항상 매뉴얼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1: 네.
0: 저는 그 복잡해서 잘 읽질 않는데 어쨌든 남이 하는 거 보고 그냥 쓰지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시고 어떻게 내가 너희를 만들었느냐. 그런데 어떻게 고장이 났느냐. 너의 선조 아담과 하와부터 어떻게 불순종해서 이 죄를 져서 고장이 났느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모든 것이 성경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경으로 모든 죄인들,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매뉴얼, 한국말로도 매뉴얼이라고 하나요?
1: 네.
0: 예, 매뉴얼로 돌아가서 자기의 근원 문제를 파악하고 자기가 어디가 잘못됐는가. 오직 해결은 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밖에는 해결이 없는 예,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회개하고 인생의 그 큰 빅 유턴을 해서 하나님께로 이 당자들이 다 돌아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1: 아멘.
0: 그런데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경도 읽어봤고 뭐 노력을 굉장히 했다고 그런데 아직 믿을 수가 없다.
1: 네.
0: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답을 하죠. 예레미야서의 29장 13절 말씀을 읽어라. 거기에는 찾고 찾도록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는 하나님.
1: 아멘.
0: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네,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찾았다고 해도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난 것은 열심히 찾지 않았다. 성경 말씀에 올인하고 하나님께 올인 예, 전력 투구하는 그 정신을 갖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못 만날 사람이 없다. 적당히 하니까 그렇지.
1: 그러네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0: 아멘.
1: 간절함을 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
0: 아멘.
1: 하나도 없다.
0: 약속하셨잖아요.
1: 아멘.
0: 찾는 이가 찾는다고.
1: 아멘, 아멘. 근데 대학생 보고마율이 지금 2%, 3% 이 정도 되는 좀 안타까운 현실을 미국에서 먼저 보셨을 거고요.
0: 그렇죠.
1: 또 지금 우리나라 와서도 현장을 목격하고 계신데 이 학생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지 어떤 또 마음이 있으신지 좀 나눠주시죠.
0: 네. 우리 시대 대학 시절에 50여 년 전에는 참 가난했지요.
1: 네.
0: 예. 또 저 자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전쟁 때 태어난 사람으로 그 굉장히 한국이 아직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뭐 이래서 아직도 가난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환경이 대학생들한테 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정말 산상수훈 중에 하나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팔복 중에 하나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저희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그 심령이 빠지고 가난한 자는
1: 네.
0: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렇게 그 두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저는 둘 다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1: 네.
0: 가난하니까 일단 등덥고 배부르지 않은 시절이었으니까 무엇이든지 갈급했던 시절인데 지금 50여 년 후에 제가 이 한국과 또 한국 캠퍼스를 볼 때는 너무 잘 살게 됐잖아요.
1: 아쉬운 게 없죠.
0: 아쉬운 게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의 기독교계를

0: 얘기하자면은 기복신앙 또는 성공신학 이런 것이 좀 그때부터 팽배해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50여 년 전에는 그렇게 갈급했는데 지금 물질적으로 이렇게 잘 살게 된 한국이 지금 영적으로 관심이 없다. 이것은 결국은 시작부터가 기복신학 내지는 성공신학의 뿌리를 좀 약간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두지 않았겠느냐. 그렇지 않다면 예나 지금이나 복음은 똑같고 하나님은 똑같으시고 다 항상 갈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그런데
0: 왜 이렇게 무감각해졌는지 결국은 물질주의가 팽배해서 결국 잘 살게 되니까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저는 참 혼란스럽습니다.
1: 그러면 한국교회는 너무 큰 질문을 드려 죄송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제 생각에는 항상 원천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환경과 정치적인 상황이 어떻든 이 물질이 얼마나 황금만능주의가 됐든 그것은 항상 상관이 없고 깊숙이 저는 모든 죄인들이 에덴 동산을 내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막연히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시적으로 표현하자면 모든 인간의 마음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그 본향으로 고향으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있었던 생명나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향수 그 에덴 동산에 대한 향수를 그 노스탈자를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자들이 바로 그 향수를 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우리 교목님이 청년 시절 깊은 내면의 갈증을 예수님 만나고 해결하신 것처럼.
0: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1: 네. 우리 극동방송 전국 가족들께 이 말씀은 꼭 남기고 싶다 하시는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0: 예, 저는 요새 각 나라 다니면서 전하는 메시지가 AI, 인공지능. 인공지능에 관한 얘기를 안 하면 요새는 얘기거리가 없을 정도로 벌써 인공지능이 코앞에 또는 우리 옆에 와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말할 것도 없지만은 크리스찬들도 이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공포감을 갖고 있는데 말씀을 드리자면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인공지능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감히 비교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시대가 왔다 해서 그 겁나할 것이 하나 위축될 것이 하나도 없고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한 우리들의 시대가 왔다. 열심히 복음을 전합시다. 그래서 제가 만든 표어가 있어요.
1: 네.
0: 뭐냐면 이건 간단하니까 영어로 하겠습니다. 예, 간단한 영어니까 누구나 아실 텐데 Love people and use AI. 그래서 사람은 사랑하고 인공지능 AI는 이용하자.
1: 네.
0: 이것이 제가 부르짖는 표어입니다.
1: 아멘.
0: 제가 만든.
1: 사람은 사랑하고 인공지능은 이용하자.
0: 이용하자.
1: 그런데 이왕이면 복음 전하는데 이용하자.
0: 아멘.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이 험악하고 슬프게 된 건 거꾸로가 됐죠. 인공지능은 친구로 삼고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 이러한 슬픈 시대가 왔습니다.
1: 그렇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규목님 말씀대로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0: 아멘.
1: 열심을 가지고 성경을 아멘. 사모하는 저부터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소원이 생깁니다.
0: 아멘.
1: 네.
0: 저도 그렇게 돼야지죠.
1: 아멘. 네. FB 초대서 지금까지 하버드대학교 이금하 교목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함께해 주신 방송과정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목님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이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혹시 방송 들으시고 이 방송 내가 꼭 좀 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 내용을 우리 가족들 또 친척들 부역 식구들에게 전달을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1069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다시 보기 이렇게 넣어서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고 들으세요.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작 진행에는 장대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귀로만 듣던 극동방송을 직접 만나보십시오. 생생한 보금방송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6년 여름방학을 맞아 대전 극동방송 특별 견학 프로젝트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됩니다. 대전 극동방송 사옥을 둘러보며 방송의 역사와 전파선교 사역의 열매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좋은 아침입니다, 사랑의 드란, 소망의 기도,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등 대전 극동방송 주요 생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현장도 바로 옆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교회와 교회 소그룹, 신우회, 기관, 그리고 다음 세대 학생들까지 극동방송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24시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해 보십시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견학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 대전극동방송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생생한 사역 현장에서 가장 뜻깊은 휴가,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2026 여름방학 특집 대전극동방송 특별 견학 프로젝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0: 극동방송입니다.
1: 라디오 예배. 라디오 예배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20절을 본문으로 진정한 예배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2: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의 존재 목적이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온 동안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여같이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러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24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자리,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서, 선생님은 선생님의 자리에서, 의사는 의사의 자리에서, 간호사는 간호사의 자리에서, 예술인은 예술인의 자리에서, 사업가는 사업가의 자리에서, 정치인은 정치인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출신인 여자 프로골프 선수 유혜란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지난주에 KPMG 세계 여자 골프대회에서 열타차로 치다가 마지막 라운드에서 잘 쳐서 우승을 했어요. 열타차로 치다가 우승한 것은 이 대회 6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0.2% 우승 확률이라고 그러는데 부모님과 함께 저한테 와서 기도를 받았는데 기도를 받은 시간이 꽤 지났어요. 그런데 언제 우승 소식이 돌려라 했는데 이번에 우승 인터뷰를 하면서 오늘 드디어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우승 상금만 195만 달러. 요즘 환율이 높아갖고 30억을 받았어요. 모든 일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자의 참모습은 내 삶의 첫 번째 순서에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명예, 권세, 내가 가진 모든 물질, 내 자녀, 내 자신까지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첫 번째 순위로 두고 살아갈 때 우리들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본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의 모습에서 떠나서 자기 중심,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예배자로 지음을 받았는데 마귀의 꾀임을 받아갖고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으므로 말미암아 그 죄가 인류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 내가라고 하는 죄가 우리 평생 우리를 얽어맵니다. 하나님이 그래야 되는데 내가 뭐가 잘 돼도 내가 잘나서 잘 되고 내가 사업수단이 좋아서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손 재수가 좋아서 병을 잘 고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서 한평생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가 우리 일생 동안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8편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이다.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

호흡이 다는 그날까지 10편 150편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고난에 처해서도 찬양을 멈추면 안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보물 자르다가 억울하게 붙잡혀서 매를 맞고 재판도 치르지 않고 감옥에 던져졌을 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는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0장 25절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뜨더라 그들의 찬송은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감옥을 흔드셔서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송아발이 맹그지 풀어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찬양과 감사로 우리의 매일 모두를 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인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지상에서 천국에 이르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놓고 갑니다 우리 좋은 집도 차도 내 부귀 명예 영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딱 한 가지 가져갑니다 찬양을 갖고 갑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갖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지상에서 천국에 이르는 징검다리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은 완전히 찬양으로 뒤집힌 나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곳곳에서 천국에서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5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와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게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요 부분을 따서 헨델 메시아의 맨 마지막 아멘 코러스 전에 이 가사가 나옵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도록 돌릴지어다 하니 계속 15장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없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여러분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데 웬일인지 우리 예배 삶 속에 기쁨과 감사 사라지고 알게 모르게 사소한 일에 원망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린 철저히 회개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내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이 나를 짓누르고 기쁨과 평안함이 없으면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무슨 일을 많아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무엇이 나의 문제인지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의 문제를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는 풍요로움 속에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실제로 풍요로움 속에 영적인 빈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설명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 같이 된 라오디게아 모습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넘치는 기쁨, 감사, 감격이 우리 삶 속에서 사라졌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와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은혜 받을 때 눈물 콧물 쏟으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첫사랑의 감격을 여러분 모두가 잊지 못할 것입니다 60년대, 70년대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면서 그때는 교회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교회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면 주님이 기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그저 나와서 부르짖었습니다 서대문 시절에 얼마나 열심히 모여서 우리들이 부르짖었는지
예배 때마다 그

그냥 기도로 통곡으로 뒤덮였습니다. 여의도로 처음 이사 와서 그때는 여의도 덩그러미 이 건물 하나밖에 없고 국회에서 의사하고 저쪽에 시범 아파트 하나밖에 없었는데 버스가 와서 마포대교 입구에 놓고 내려오고 가버려요. 그러면 그 마포대교 그때부터 이 다리를 건너오는데 추운 겨울 강바람 맞으면서 우리들이 종종 걸음으로 그때 순복교회 걸음들이 다 빨라졌어요. 그래갖고 다리를 막 건너오면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간격 속에 예배 드리고 눈물 고물 쏟고 또 예배 끝날 때는 예배 끝나기 전 한 시간 전부터 기다려가지고 섰다가 예배가 그다음 확 몰려들어가고 몰려나오고 이것이 바로 우리 엊그제 모습인데 요즘 옛날 같지 못해요. 풍요해졌지만 영적인 빈곤 속에 있지 않은지 사소한 일에 원망을 표합니다. 왜 이렇게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는지 긍정적으로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치료해야 될 그 우리들의 삶에 이 못된 유튜버들이 나쁜 얘기들만 갖고 막 물고뜨고 싸우고 완전히 이 풍요로운 대한민국이 영적 전쟁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편가르기는 얼마나 심한지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이에요. 그냥 막 죽여야 돼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 사람들이 먼저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우리 영적인 그 은혜의 풍성함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물질을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영적으로 빈곤한 우리 상태가 된 것을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시편 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그때 그 열정 그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그저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 감격에 충만했는데 언제부턴가 그 열정 기쁨 감사가 사라지고 사선 것에 원망 불평하고 남 얘기하고 남 탓하고 살았던 우리들이 아닌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앞에 영으로 성령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불이 내 마음속에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늘 주명한 뜨거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게 순복음이라면 뜨거움인데 뜨거움이 미직지근해졌어요. 라오디게아처럼 미직지근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재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 부유롭게 하라는 것은 환난 속에 모든 환난을 통과하고 이겨낸 그 순수한 믿음으로 영적 재무장을 하고 흰옷을 입으라는 것은 예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 구원의 은혜의 흰옷을 입고 눈에 안약을 바라 그러는데 성령의 안약을 받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진 눈이 밝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하여 주옵시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잘 보이는 영적으로 잘 보이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변화받고 치료받고 회복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졌던 열정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계시록 3장 19절을 말씀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열정을 잃어버린 걸 회개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주님을 기쁘게 생각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주님 영광을 산다고 하면서 나나나 나밖에 모르고 내 길을 갔던 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높여줘서 생활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깨어지고 낮아지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21절을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주님이 우리 마음으로 들어줘서 우리 삶에 풍년을 불어주시고 하늘에 귀한 상급과 귀한 자리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변화돼서 이제는 날마다 주님을 가운데 첫사랑을 회복하며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두 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살에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희대의 살인마에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변화되어서 세상을 떠난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 60대 이상의 대부분은 이분 이야기를 다 잘 압니다. 자기를 감옥에 넣은 부대 대대장을 복수심을 갖고 도끼를 들고 들어와서 온 가족을 다 도끼를 쳐서 죽인 이 사람인데 그 한국을 충격으로 넣었던 사건입니다. 이 고재봉은 초등학교 2학년을 중퇴한 다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거친 생 살았습니다. 그래서 손버릇이 나빠서 자주 남의 것을 훔치고 그랬는데 24살에 1961년 10월 달에 육군에 입대합니다. 그 다음에 12월 29일 날 제301 병기대대 박병희 중령 관세에 넘어 들어가가지고 명태와 구두 두 켤레를 훔쳐서 달아났다가 그 가정부가 그걸 보고 중령에게 얘기를 해서 박중령이 처음에는 그를 용서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상습적인 이 도범이에요. 여기서 뭐 훔치고 여기서 뭐 훔치고 해서 이번에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해서 육군 교도소에 집어넣어서 7개월 동안 감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내가 좀 몇 개 뭐 훔쳤다고 날 감옥에 넣었다고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로 가득했는데 감옥에서 나와서 탈영을 했어요. 탈영을 해갖고 자기 애인을 찾아갔더니 벌써 소문이 나서 난 전과자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자기 애인한테도 버림받고 이제 내가 이 원한을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철모점에 가서 도끼를 사가지고 박중영이 살던 관사를 몇 동안 살피다가 술을 잔뜩 먹고 1963년 10월 19일 새벽 2시에 그 담요를 넘어 들어가서 그 집 구조를 잘하니까 넘어 들어가가지고 자고 있는 이 중령 부부와 세 자녀와 가정부까지 다 도끼로 쳐 죽였어요. 근데 죽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원래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자기를 감옥에 넣은 그 박병희 중령인데 박병희 중령과 같은 그 동기로 아주 절친한 그 이득주 중령이라는 사람이 새로 부임돼서 왔어요. 새로 부임돼서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그걸 모르고 들어가서 박중령인 줄 알고 다 죽여놓고 나서 뉴스에 보니까 딴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 고재봉이 박병희 중령을 죽였다고 도끼를 품고 다니다가 한 달 만에 붙잡혔습니다. 그래갖고 군사재판에 해보돼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포악한지 어차피 죽을 몸이니까 뭐 감옥에서 보이는 게 없습니다. 막 제사들을 둘 패고 난리를 치고 너무나 거치니까 아무도 가까이 가려고 한 겁니다. 저 살인마 거쳐는 아무도 가지 마라. 하루는 구치소장이 순찰하러 왔다 이렇게 들여다보려니까 손가락으로 막 이름을 다 찔러가고 눈을 찔러서 안경이 다 깨지고 그래서 완전히 저 사람 근처도 가지 마라. 그런데 당시 성경을 보호하면서 전도하던 대한성수공의 안국선 집사님이 계신데 나중에 이제 목사님 되시고 소천하셨는데요. 신문 기사를 보고 나서 내가 이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매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고재범 예수 믿고 천국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구치소를 찾아가는데 찾아가면 문전박대 당합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죽을 놈을 찾아왔냐고 성경을 집어넣어주면 본 앞에서 찍고 던지고 근데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니까 내 평생 나같이 버림받은 인생을 사랑한 사람이 누가 있나? 예수가 누구길래 저 사람이 나한테 예수를 전하는가?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믿게 되고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 체험을 하고 방언이 터져나고

0: 눈물 콧물 쏟으면서 통성으로 또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그가 통곡하는 소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온 구치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부터 구치소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 살인마 고재봉이 예수쟁이가 됐다고. 그런 교도소에 있는 다른 재수자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찍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깊은 밤 단잠에 취해 있는 죄 없는 여섯 명의 생명을 절대로 죽이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토록 죄 많은 나에게도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 천국에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망설일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직접 읽으시고 내 말이 옳은지 그런지 판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1964년 3월 10일 사형 집행을 당했는데 사형 집행 당할 때까지 석 달 동안 2,000명 재정 중에 1,800명을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형장에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는가 했더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 앞에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더니 그가 교들 앞에 마지막으로 함께 큰 소리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총살을 당해 그 자리에서 숨을 쥐고 숨을 거둔 후 천국에 갔습니다. 정말 흉악한 범죄였지만 예수 믿고 예배자가 되어 마지막 순간 찬송을 하늘경을 돌리며 그 생애를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볼 때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의인으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여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 라디오 예배 지금까지 서울 영동포에 위치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20절까지를 본문으로 진정한 예배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2-6181-9191번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로만 듣던 극동방송을 직접 만나보십시오. 생생한 보금방송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6년 여름방학을 맞아 대전 극동방송 특별 견학 프로젝트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됩니다. 대전 극동방송 사옥을 둘러보며 방송의 역사와 전파선교 사역의 열매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좋은 아침입니다. 사랑의 드란, 소망의 기도,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등 대전 극동방송 주요 생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현장도 바로 옆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교회와 교회 소그룹, 신우회, 기관, 그리고 다음 세대 학생들까지 극동방송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24시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해 보십시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견학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 대전 극동방송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생생한 사역 현장에서 가장 뜻깊은 휴가,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2026 여름방학 특집 대전 극동방송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S 이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 안 하셨죠? 하늘편지 이정현입니다. 얼마 전에 경험했던 일입니다. 찬양집회에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됐는데요. 워낙 많은 분들이 오실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회가 시작하기 2시간 전쯤부터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긴 줄을 서서 30분 동안을 기다린 후에야 집회 장소로 들어가 자리를 잡게 됐는데요. 그런데 꼭 이런 경우가 있죠. 늦게 도착하신 한 분이 계셨는데 마침 저 앞에 좋은 자리가 비어서 그 자리에 그분이 앉게 되신 겁니다.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이런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릅니다. 비록 늦었지만 좋은 자리에 앉게 된 것처럼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언제나 선물처럼 주어지는 은혜. 때때로 역전의 순간을 허락하셔서 오직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상황과 참 많이 닮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원하시는 은혜의 주님을 이 시간에도 더 가까이 만나시길 소망하며 하늘편지 시작할게요.

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하늘 편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아, 이번 한 주 어떻게 지나오셨을까요? 이 시간 찬양 들으시며 주님 안에서 참된 힘을 누리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더운 여름을 맞아서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도 서머 스페셜로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좋은 찬양들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실 분 계시다면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디서 무엇 하시며 방송 듣고 계신지 간략하게 적어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을 신청하실 분 계시다면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번호 알려드릴게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라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메시지 주시는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에서 성경책을,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예쁜 파우치를, 맛있는 집밥을 간편하게 만들 수 있도록 쿠키지에서 밀키트 선물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면서 오늘은 은혜를 주제로 한 찬양들을 보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바로 이어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정민성, 존노, 박현수가 찬양합니다.

네, 은혜, 박정호 선가사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편지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문자 메시지로 소통하기 원하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고요. 오늘은 은혜를 주제로 한 찬양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 6035님, 보이지 않으나 소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라고 고백해 주셨어요. 아멘입니다. 9937님, 늘 한결같이 이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예배의 자리에 가지 못해 내가 있는 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함으로 부르짖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셨는데요. 그 소망을 따라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012님, 직장 다녀오고 교회 가서 꽃꽂이 도와드리고 이 시간 집에 들어와 교회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듣고 있으니 힘든 것도 잊어버리고 너무 행복합니다 하셨는데요. 와, 바쁘신 와중에도 행복함을 고백하시는 진정 은혜의 토요일을 보내고 계시네요. 5012님이 느끼시는 그 행복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께 전해지게 되길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은혜의 찬양 이어드릴게요. 은혜의 힘입니다. 이정림 사모님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서머 스페셜로 함께한 하늘편지 오늘 끝곡으로 장하니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드리며 인사드릴게요. 은혜 가득한 날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늘편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the loom and tighten it with the pin, I'll become as any other man. Judges chapter 16, verse 13.
1: 델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지를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위선에 섞어 짜면 되리라. 사사기 16장 13절 말씀.
0: Hello everyone and thank you for joining us for English Bible Fellowship. I'm Changsoo Kim, broadcasting on FEBC Mission FM from the nation's capital, Seoul.
1: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창수입니다. 요즘 장마라 비도 자주 내리고 많이 덥죠. 그래도 우리나라엔 그렇게 엄청난 자연재해는 없는 편입니다. 베네수엘라 얼마 전에 그렇게 강력한 지진이 와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많이 났는데도 뉴스에서는 더 이상 많이 다루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망각의 은사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엄청난 일들이 생기고 조금 있으면 잊혀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들이 있고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지요. 세상이 복잡해져서인지 요즘 건망증이 심한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눈에 띕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자동차에 뭘 두고 온 것 같아서 지하주차장에 내려갔다가 다른 일만 보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든지 지금 뭘 하려다가 막상 전화가 울려서 통화를 하고 났는데 내가 뭘 하려고 그랬지?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혹은 누구 이름을 떠올리려고 하는데 그 사람 얼굴만 생각나지 이름은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잦아진 걸 느낍니다. 제가 중증일까요?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그냥 그렇게 생각할까 봐요. 자, English Bible Fellowship 오늘 주제도 역시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Second chapter of Acts의 찬양입니다. A mighty fortress is our God. 우리말 제목은 내 주는 강한 성이요입니다.

Amen.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Delilah had been trying to find the source of Samson's strength. Delilah가 had been trying, 애를 썼습니다. To find the source of Samson's strength. 삼손의 기운의 원천이 도대체 무엇인지, 삼손의 기운이 어디서 나오는지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After he had lied to her twice, 이미 여기서 he는 삼손인데 삼손이 her, 들릴라에게 두 번이나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들릴라가 이를 알고 희롱했다라고 그랬습니다. She began to be more persistent. 이제 다급해졌어요. 더 집요해졌습니다. 이 들릴라가 말이죠. Samson next lied. 자, 다음번에는 삼손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고 하면은 and told her, her 들릴라죠. 들릴라에게 말해줍니다. That 다음과 같이 if she wove his hair, 만약에 들릴라가 his hair 삼손의 머리가닥, 여기서는 몇 가닥이라고 안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 일곱

가닥이 나와요. 일곱 가닥을 들릴라가 배틀에 앉아서 참 배를 짜는데 삼손의 머리카락 일곱 가닥을 빼서 실에 섞어서 짜면 he would become like other men. he 여기서 삼손인데 삼손이 여느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특이한 힘이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Delilah tried this. 들릴라가 참 이 방법을 또 시도해봤죠. But Samson was still as strong as ever. 그런데도 삼손은 아직도 여전히 강합니다. 힘이 셉니다. Finally, 마지막으로 Delilah began to cry. 이제 들릴라가 울기 시작합니다. And accused Samson of not loving her. 그리고 삼손을 비난합니다.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다고. 거짓말만 한다고 하면서 울지요. She pestered him day after day. She, 여기서 들릴란데 pestered him, 괴롭히고 매일 조릅니다. Day after day, until he finally told her about being a Nazarite. 그러니까 삼손이 마침내 들릴라에게 말해주고 맙니다. 어떤 사실을요? About being a Nazarite. 자기가 나시린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From birth,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And how his hair was a sign of his vow to God. 그리고 자신의 머리는 하나님께 맹세한 이게 표시라는 거죠. Delilah sent for the Philistine leaders. 들릴라가 사람을 보내서 블레셋 지도자들을 불러오게 합니다. Had Samson's hair cut off. 그리고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르도록 했어요. And turned him over to the Philistines. 그리고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겼지요. The Philistines chained him. him 여기서 삼손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쇠사슬로 묶습니다. Removed his eyes. 그리고 눈을 빼고 and made him grind in the prison. 그리고 감옥에서 맷돌질을 하게 합니다. Delilah continued with a determination. 자, 집요하죠. 딜라일라가 계속해서 삼손을 다그칩니다. Some time passed. 시간이 좀 흘렀어요. The Philistines had lost interest. 하다 하다 안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흥미를 잃었습니다. And they went away. 그리고 자신의 길들을 떠났어요. Samson continued to want Delilah's love. 그러나 삼손은 계속해서 딜라일라의 사랑을 원했습니다. She still intended to give him to his enemies. She, 들릴라죠? Still intended, 아직도 의도하고 있었어요. To give him to his enemies. him, 여기서 삼손인데 아직도 삼손을 그의 enemies, 적들에게, 즉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려고 의도하고 있었습니다. Perhaps she wanted to be rich. 글쎄요, 뭐 돈을 바라고 부자가 되려고 했는지도 모르죠. However, 그러나 she could not discover his secret. She, 들릴라죠? 들릴라가 his secret, 삼손의 비밀을 discover,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Finally, 마침내 after she had persuaded him, 계속해서 들릴라가 삼손을 조른 끝에 Samson stopped. 삼손이 이제 멈췄죠. Opposing her. 그녀를 반대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멈췄어요. He told her the truth. He, 삼손이에요. 삼손이 들릴라에게 사실을 말해줍니다. A barber shaved off his hair. 그러니까 머리 깎는 사람이 오더니 삼손의 머리카락을 잘랐어요. Then Samson woke up. 자고 있을 때 잘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삼손이 깨어났습니다. He went out to escape. 달아나려고 그랬죠. As he had done in the past. 과거에도 그가 붙잡혔을 때 달아난 것처럼 이번에도 달아나려고 했습니다. He did not know that the Lord had left him. 삼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떠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머리가 잘린 채로 힘이 없었던 거예요. But sometime after that, 하지만 얼마 시간이 흐르고 나서 his hair grew. 그의 머리는 자랐고 and his strength grew as well. 그의 기운도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찬양한 곡 더 들으신 다음 우리 Praying English 이어서 하겠습니다.
라이프웨이 워십의 찬양입니다.

praying in English. 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어로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So let's go to God in prayer.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being so kind to us. Thank you that you give us chance after chance to serve you, even as we test you time and time again. Thank you that you did not give up on Samson, but chose to continue to trust him with extraordinary strength. Thank you for your patience and long-suffering attitude toward us. Thank you for your many reminders to serve and love you appropriately. Thank you that you give your love and your trust to us freely. Thank you for never abandoning us.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Amen.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제가 번역해드리겠습니다. Dea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thank you for being so kind to us. 우리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t you give us chance after chance to serve you.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Even as we test you time and time again, 저희가 반복해서 하나님을 때로는 시험하는데도 Thank you that you did not give up on Samson.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But chose to continue to trust him with extraordinary strength. 정말 엄청난 기운을 주심으로 삼손을 계속해서 믿어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patience and long-suffering attitude toward us.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내하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or your many reminders to serve and love you appropriately.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t you give your love and your trust to us freely.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을 거저주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never abandoning us. 우리를 정말 버리지 않으시니 감사드립니다.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여러분 오늘도 방송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듣게 된 소감, 사연 그리고 기도 제목을 샵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And before we sign off, let's take a look at the two names of people in the Bible. 자, 오늘도 마치기 전에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이름 두 개 골라서 영어로 연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12장 13절에 등장하는 이름인데요. 우리말로는 압돈, 그리고 힐렐입니다. 부자지간이에요. 압돈이 아들이고 힐렐이 아버지입니다. 자, 먼저 압돈을 영어로는 Abdon. 한 번 더요. Abdon. A-B-D-O-N. Abdon. 이렇게 연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힐렐입니다. 힐렐. 힐렐. 우리말하고 비슷하죠. 힐렐. 이렇게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Well, everyone, how did you enjoy the show today? Please join us next week as we finish the story of Samson. 다음 시간에는 우리 삼손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Well,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Thank you again for listening to English Bible Fellowship. I'm your host, Chang Soo Kim. 네, 여러분 행복한 주일 보내시고 장마철 더워요. 여러분 시원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는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Goodbye. God bless you.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미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의 시간은 예수마음교회 나상진 목사님께서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호수아 3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이에요. 백성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쳐두는 시기에 요단이 요단강 가면 보통 때는 저 유등천 같아요. 그런데 몸에 꺼두는 시기 그때는 언덕까지 넘쳐요. 그때가 우기예요. 곡식 거두는 시기 딱 옛날 성경은 몸에 꺼두는 시기 밀과 보리 그리고 추수하는 시기 다른 번역에 수확하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굉장히 어렵게 들어간 거예요. 여호수아 5장 10절 이하에 보면 참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만 약 40년 있었죠. 40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봐요. 여호수아 5장 10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규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보통 사람들은 농사 짓고 힘들고 일하고 힘드니까 아이고 놀고 먹었으면 좋겠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농사를 안 짓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는데 그들은요 소원이 있었어요. 파종에서 먹고 사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파종에서 곡식 수확을 해서 첫 번째 먹고 나니까 만나가 끊겨버렸어요. 이야 오늘 여러분 농사져서 먹는 건 은혜인 줄 알고 심은 대로 걷어서 드시기를 바래요. 그게 이제 관련이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23장 16절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먹는 거예요. 만약에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그 씨를 뿌린들 죽잖아요. 그러니까 날씨를 하나님이 주장하지 않으신다면 큰일 나잖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그게 다 은혜였던 거예요. 맥추절을 지켜라. 너무나 고맙죠. 감사하죠. 다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룻기서 1장부터 좀 알아야 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해서 왕정시대를 도래하기 전까지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 때마다 사사라 가는 분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구해요.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사사기 17장 6절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 왕이 없으니까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생각대로 살았대요. 이게 사사기의 주제 성구예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똑같은 말이 말씀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여러분 룻기서 1장 1절 다시 한번 봐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더니라. 여러분 맨날 풍년드는 삶은 없죠. 살다 보면 흉년이 오죠. 먹을 게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흉년이라는 게 먹을 거로만 오질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평안이 사라진 것도 흉년이 온 거고 기쁨과 감사가 사라진 것도 흉년이 온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신앙들이 점점 약해졌을 때 그게 인생에 아하 흉년이 왔구나. 흉년이 왔을 때 어떻게 처신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다 베들렘, 이 베들렘은 이름의 뜻이 떡집이라는 곳이에요. 원래 늘 농사도 잘 되고 풍요로웠던 곳이에요.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는데 이 모압은 지금 룻기서를 보고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진받은 다음에 롯의 큰딸과 작은딸이 롯을 술 잔뜩 먹이고 동침해서 큰딸이 낳은 자녀가 모압 족속이에요. 작은딸이 암문 족속이 돼요. 참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게 모압 족속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거기 흉년 때문에 모압까지 갔다는 건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삶의 의지가 있죠.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 살더라. 여러분, 이게 이 베들레헴은요,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고향이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데요, 이 엘리멜렉, 이름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름의 뜻,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다 왕이 없던 시대,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데 놀라울게도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해 놓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했어요. 안타깝죠? 나의 하나님 왕이시다. 그런데 봐요. 아내의 이름, 나오미의 이름이에요. 희락, 즐거움, 행복, 기쁨이란 뜻이에요.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근데 자녀들 이름이에요. 자녀들 이름 좀 봐요. 말론. 아니, 그냥 말론이라 할 땐 잘 몰랐는데 뜻을 보니까 기가 막혀요. 약골, 병약한, 질병, 쇠약하다. 세상에 애기 이름을 딱 보니까, 어이구, 나은총이가, 나은총이 얼마나 좋아요. 어? 비실비실하네? 나 약골. 아니, 이름이 그래요. 그런데 기론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낭비함, 실패하다, 쇠퇴하다. 이름 두 개 다. 그래서 학자들은 설마 이게 진짜 이름이겠냐. 그들의 삶을 이렇게 한 게 아니냐. 성경에 이해 안 가는 인들이 많아요. 나발. 나발이 미련하다, 어리석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들의 이름이 그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룻기서 4장 9절에 보면 여러분 룻의 남편이 누군지 잘 모르죠? 잘 봐요.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룬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기룬과 말론 나왔죠? 그런데 1장에서는 말론과 기룬이라는 여기는 기룬과 말론이라겠죠? 사실 기룬이 장자예요. 말론이 차자고 10절 봐요.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 그러니까 룻의 신랑은 말론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1장 3절로 와봐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야 연세가 드셨으니까 뭐 과로해서 이게 소환이 다 돼서 돌아가실 수도 있죠. 그 돌아가셨어요. 참 안타깝네요.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나마 나오미가 살 수 있는 힘은 남편 돌아가셨어도 아들 둘이 있으니까 아들 어디하고 살면 되죠.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이게요 며느리를 모압 여인을 두루 얻었는데 오르바란 이름의 뜻이 목이 곧다. 목이 뻣뻣하다, 교만하다 이거요. 목이 곧다, 등을 돌리다, 배반했다 이거요. 룻은 친구 우정이란 뜻이에요. 어쨌든 그렇다 치고 10년 지난 다음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참 기가 막히죠. 아니 흉년 피해서 딴 나라 갔는데 거기서 신랑 돌아가시고 아들 의지하고 살려고 했는데 아들 둘이 돌아갔다. 참 얼마나 기가 막혀요.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여인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소문이요 이스라엘이 다시 풍년 들었다는 소문이 모압 땅까지 딴 거예요. 참 이게 나는 피해 갔는데 거기가 풍년 들었다가니 기가 막히죠. 그 소식을 들었어요. 이걸 우리 시골에 간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제 가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봐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제 친정으로 가라 이거예요. 신랑이 없고 자식도 없이 신랑 죽었으니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이 며느리들이요 신랑한테 잘했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너희한테 선대했으면 좋겠다. 잘 봐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 소리를 쉽게 표현하면 이제 좋은 사람 만나 다시 시집가서 행복하게 살거라.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막 울어요. 그냥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 봐요. 시어머니 며느리 둘 이제 고향으로 올라가는데 막 울고 있어요.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어머니 나 어머니랑 같이 갈 거야. 나오미가 하는 말 좀 잘 들어봐요. 내 딸들아 돌아가라. 여러분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내 딸들아 하는 거 쉽지 않죠. 굉장히 친밀한 관계예요.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이 될 아이들이 아직 있냐. 이 소리가 뭡니까. 기업물을 자 고멜 제도는요. 만약에 큰아들에게 아들이 없이 큰아들이 죽으면요. 차자가 그 형수님이랑 결혼해 살아요.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기는 큰아들 아들이 돼요. 그래 기업을 연결시키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나오미 하는 얘기야. 나한테 지금 애가 있냐? 혹시 남편이 오늘 생겨가지고 오늘 내가 애가 생겼다 해도 그 애가 언제 자란다냐?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야 이게요 굉장히 또 중요한 해석상 중요한 거예요. 나오미가 뭐라고 자기 자신을 해석했냐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 때렸다 이거예요.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한테 얻어 터져서 남편 돌아가셨지? 두 아들 죽었지? 이게 재산 잃었지? 그런데 며느리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더 아프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죠.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막 울어요.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초잣더라. 부초잣더란 단어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뜻이 그거예요. 더 달라붙다, 매달리다, 섬기어 가까이 따르다. 부초잣다는 가 그랬더니 가긴 어딜 가냐고 막 더 매달린 거예요. 이야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함. 이렇게 멀리서 본 아르논 골짜기예요. 여기를 건너가야 돼요. 여기를 건너가야 되니까 이제 건너가면 못 오는 거예요. 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 건너가려면 큰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골짜기 앞에서 나오미우가 이 오르바와 룻한테 야 이제 돌아가라 돌아가라 했을 때 오르바는 돌아간 거고 룻은 무슨 소리냐고 나는 갈 거라고. 그런데 잘 봐요. 나오미가 또 그의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오르바가 집으로 간 건 여러분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나오미의 해석에 의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간 거예요.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간 건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간 거예요. 시어머니 등진 것도 있지만. 그런데 룻이 안 간 건 하나님을 따르겠다 결심한 거예요. 이게 모압신이에요. 모거스. 모압신인데요. 황소 모양이죠. 모압신이에요. 룻이 이르되 네가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아하 이게 룻의 말을 들어보니까 나오미가 얼마나 강권에 낡았죠.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오르바는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신한테 간 거예요. 그런데 룻은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룻은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어머니께서 죽으시기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나이다. 야, 여호와께서 내게 벌 내리실 거다. 절대로 내가 떠나지 않겠다. 죽기 전까지는 안 떠나겠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가 나오미냐? 그랬더니 나오미가 그 얘기를 듣고 기쁨, 즐거움, 나오미냐? 나 나오미 아니야. 나 마라야, 마라. 전능하신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 고통스러워. 나 너무 힘들어. 살고 싶대 아니야. 나 너무 힘들어. 나 나오미 아니야. 마라야, 마라. 잘 봐요. 뭐라고 하나?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재산도 많았어요. 재산도 많았었어. 그리고 남편도 있었어요. 아들 둘도 있었어요. 옛날 가부장적인 시대에 아들 둘은 대단한 거였어요. 그런데 다 죽었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 나오미 아니야. 나 마라야. 내 인생 힘들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들어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 누구보다도 맥추가 감사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나오미랑 룻일 거예요. 상당히 감사하죠. 2장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유력하다는 뜻은 부호하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여러분 나오미가 먼저 가라겠어요? 룻이 먼저 간다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룻은 일할 생각이 없어. 그럼 나오미가 야 나오미 아니 룻 너 뭐해 가서 이삭 좀 주워와. 그러면 또 문제가 돼요. 그런 문제가 돼. 그런데 만약에 룻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오미가 보따리 들더니 어머니 어디 가세요? 나 이삭 주워 올게. 이것도 이상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룻이 어머니 제가 이삭 주워 올게요. 그러고 나간 거예요. 레위기 23장 22절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반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요 우리나라도 그 감 다 안다고 남겨두죠. 새 먹으라고 동물 먹으라고. 그런데요 성경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래요. 떨어진 거 줍지 말아요. 그래 룻이요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사실 기록은 우연이라 그랬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벨레그램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은 없어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그 많은 밭 중에 하필이면 그 밭에 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기적이 일어나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기가 막히게. 여러분 이런 우연이 이런 마침 이런 일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 인생에 우연이 마침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죠. 그런데요 이 보아스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의 이름이 성전 기둥 이름이 돼요. 성전 기둥 솔로몬 성전 한쪽은 보아스와 야긴이죠. 보아스가 성전 기둥 이름이 돼요. 그리고 이 보아스가 인품이 얼마나 대단한지 봐요. 많이 가졌지만 겸손하고요. 추수하는 밭에 와가지고 일하는 일꾼들한테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경 전체에서 성품이 최고 좋은 인품이 좋은 사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일꾼들이 가는 말이 과야 오는 말이 곱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엄청난 은혜가 임해요. 그래가지고 요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 소녀냐? 저 여자 누구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쉬네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야, 운명적인 만남이 일어나 이게. 할렐루야. 운명적인 만남.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으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으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서로 눈 맞았어요. 먹을 것도 주고요. 그 나오미가, 아니 그 룻이 그걸 먹고 남긴 걸 시어머니 갖다 드려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날 룻이 이삭 줍기 한 걸 떨어가지고 갖고 왔는데요, 일 해봐요. 한 해봐. 한 해봐는 22리터. 쌀로 12대. 키로로 약 16에서 18키로. 뭐 놀라지도 않는데, 이러면 누가 농사져요? 그냥 주스로 다니지. 하루 주순 게 이 정도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며칠 먹는 거 이게. 이게 보아스가 자꾸 풀어주니까. 이야, 그래가지고요, 쌀이 12대 정도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그것을 가지고 시어머니한테 가가지고요, 여차 여차 저차 했더니, 보아스밭에 가서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보아스는 기업무를 짜다. 여차 해가지고요, 이 나오미가 작전을 이제 짜요. 너 오늘 밤에 예쁘게 차려입고 그 다장마당에 가면 보아스가 자고 있을 거니까 그 다리 곁에서 입을 덮고 있다가 너 보아스가 하는 말 듣고 와. 그래가지고요, 룻이 가가지고 보아스 옆에 이렇게 자고 있다가 이렇게 숨기고 있다가 보아스가 일어나 보니까, 예? 웬 여자요? 누구냐? 그랬더니, 저 룻입니다. 너 왜 여기 있냐? 당신이 나의 기업무를 짜랍니다. 내가 1번이 아니고 나보다 더 기업무를 짜가 있다. 그 사람이 기업을 묻는다고 안 하면 내가 물어주마. 그리고서 돌려보내요. 그리고서 4장 1절에, 여러분 이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앉아있는데 마침 기업무를 짜가 지나가요. 이거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대로 와보라고. 룻과 나오미가 돌아온 거 알죠? 그랬더니 안다고. 기업무를 해야 되는데 기업무르라고. 그 땅을 사주라고. 그랬더니 사겠다고. 세상에 기업을 모르겠다게요. 그러면 이제 보아스는 결혼 못하잖아. 그러니까 보아스가 땅만 사는 게 아니라 룻이랑 결혼해야 돼. 그러면 그 후손이 엘리멜렉 말론의 후손이 될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럼 나 기업 못 물어요. 그러면 신발 벗어. 증인할 때는 이게 신발을 벗어주는 게 있어서 신발을 열 장로들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벗어서 보아스를 줘요. 그래가지고 보아스가요,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3절 한번 봐요.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0: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 룻이 아들을 낳았어요. 남의 집 이래도 기뻐해야 돼요. 할렐루야죠.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룻 얼마나 귀한 거야. 다 알아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야, 애기 키워주니 얼마나 고마워요. 보통은 애기 이름을 부모님이 줘요. 그런데 이 애기는 특이하게 이름을 줘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오벳, 섬기는 자, 종, 경배자. 여러분, 오벳이요. 오벳이, 잘 봐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소를 낳고 헤소는 남을 낳고 남은 암미나담을 낳고 암미나담은 나손 낳고 나손은 살몬. 이 살몬이 많은 학자들이 여리고성 정탐꾼이라 해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할렐루야죠. 그런데 봐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러분,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냐? 여리고성의 기생나합이에요. 다른 번역에서는 기생이라고 번역은 안 하고 창녀라고 번역했어요. 그랬는데 창녀였던 라합이 살몬이랑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는, 어쩌면 이렇게 훌륭합니까? 어쩌면 그렇게. 그래서 룻한테 끌렸던 이유도요, 어머니도 이방 여인이잖아. 룻에서 오벳 낳고 오벳은 이새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시작.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예수마음교회 나상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2-522-0691번 예수마음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1: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2: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성도는 세상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세금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세금을 내라고 하면 민족의 원망을 사고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의 반역한 죄를 뒤집어 씌울 수

때문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세상 질서와 공적 책임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동전에 가이사 형상이 새겨져 있듯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에 대해 말합니다.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체제와 관습에 순응할 때 악에 동참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비판 없이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첫 곡, 마라나타 싱어즈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그리고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오늘이 워십의 찬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형상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고 어리석기에 하나님의 생각을 묻는 일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분별의 영을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이런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고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T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쥐 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친구들, 지금 극동방송은 2016 썸머 스페셜 기간이에요. 무더운 여름을 맞아 더위에 지쳐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더 많이 듣고 부르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는 기간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이 시간도 더 풍성한 찬양으로 채워질 거예요. 친구들도 썸머 스페셜 방송을 즐길 준비가 되었나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의 2016 썸머 스페셜 기간은 정말로 스페셜한 특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더 즐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함께 찬양을 듣고 따라 부르다 보면 어느새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찾아와 있을 거예요. 썸머 스페셜을 통해 더 즐겁게 여름을 보내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그럼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찬양을 함께 들으며 우리

오늘 첫 곡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나요? 예수님을 믿기 전 친구들과 예수님을 믿은 후 친구들은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게 변화되도록 여러분을 도우세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옛사람의 모습은 버리고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지요. 친구들, 찬양에서 체인지 업이라는 단어를 들었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 매일 더 많이 변화되어 자란다는 것을 의미해요. 친구들,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내 모습 가운데 여전히 죄를 짓는 모습을 볼 때 실망하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조금씩 조금씩 점점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체인지업 시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며 내 힘으로는 변화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세요. 변화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시작돼요. 지금 많은 교회가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또 진행하고 있을 거예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린이로 하나님께서 체인지 업 시켜주실 것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은 체인지 업 될 거예요. 2026년 여름,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악보를 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0: Christmas special.
1: 여러분께서는 지금 201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극동방송 우리는 쥐어린이를 듣고 계십니다. 친구들, 계속해서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새롭게 변화된 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샬롬 노래선교단 솔티의 우리 모두 새 노래로, 이렇게 이어서 듣겠습니다.

친구들, 202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우리는 주의어린이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즐겁게 찬양을 듣고 따라 부르다 보니 시간이 금세 지나갔지요. 오늘 방송처럼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면서 이번 여름을 기쁘고 신나고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래요. 전도사님은 내일도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자, 오늘 방송을 들으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체인지 업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쥐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1: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2: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극동방송입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해청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시편 73편 28절과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감사와 축복의 삶은 어떻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벌써 2026년 한 해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도 이미 시작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 명칭이 맥추절입니다. 보리 농사, 밀 농사에 수확을 한 다음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는 보리가 먼저 수확됩니다. 그래서 보리 농사를 지어서 처음에 하나님께 드릴 때는 소실절이라고 부릅니다. 다 연결된 것이지만은 한 7주간 지나가면 밀농사가 완성되고 수확이 됩니다. 그 농사를 드린 이후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릴 때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절기라면 좀 틀려도 모두가 감사의

있을 길이죠. 그런데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 교인들이 맥추 감사절이라고 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구약 시대, 농경 시대는 지나갔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할 것은 변함이 없으니까 구약 시대 성도들이 이 절기 때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는 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올 상반기 동안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주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조금 마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상반기가 상당히 고통스럽고 또 원하는 일들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나는 적어도 감사가 좀 안 나옵니다 하는 무거운 심정인데 또 목사님이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서로 나누자고 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또 종종 나누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 지난 상반기 때 좋은 일, 원하는 일들이 응답되고 있어서 감사.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아직은 응답이 안 되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또 사실 실망스럽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네, 감사.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상관없이 우리는 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하반기도 주님이 함께 하사 승리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를 많이 거두게 하소서 하는 심정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사실 하나님의 많은 은혜는 너무 풍성해서 믿음으로 우리 자신과 세상 바라보면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딱 한 가지만 감사해 보십시오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마지막 마무리는 설교 마실 때 좀 정리가 될 것 같네요.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 시편 73편과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야고보서 4장 5절부터 보면 딱 폈을 때 당장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 4장 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역사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남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주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죠. 내가 올라가면 나 대신에 다른 보혜사가 와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그 말씀처럼 지금 우리들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내 마음에 내 주위에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까지 하시고 정말 이 땅에 있는 동안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에게 놀라운 한 성품이 있습니다. 시기하신다는 거예요. 시기. 시기라고 하는 것은 질투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 성령님의 이 시기 질투는요 앞에 형용사를 붙여야 됩니다. 거룩한 시기입니다. 거룩한 질투이십니다. 이 말은 성령님께서 성도가 세상과 부담이 어울리며 거기에 빠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기를 정말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지거나 아니면 또 우리가 욕심에 빠져서 세상을 더 좋아하고 가까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죠? 성령님께서 시기하신다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성령님은 탄식함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의 귀가 열린 사람은 그 성령님 역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 세상에 빠져버리면 성령님의 시기 역사를 감지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성령님의 시기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성령님은 정말 안타까워하시고 또 거룩한 시기를 나타내시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사절에 가면 더 놀라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보아야 합니다.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만일 더 사랑하고 집착한다면 그것은 가늠한 여인들과 같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부부간의 연인간의

그를 위해서 희생의 고난을 당하셨는데 너는 무엇하고 있느냐? 이 야고보 4장 4절에 있는 이 말씀, 여기 격한 표현이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 우리가 가늠한 사람 다 싫어하지 않습니까? 막 비방하기도 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믿으면서도 세상을 더 좋아하면서 세상에서 행동하는 거 볼 때 너 가늠한 여인 같아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한 말은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다.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과 원수 되면 안 되는데 너 지금 하나님보다 세상의 그 세상 사람들 세상들을 더 좋아하고 거기에 열매하는 것은 가늠일 뿐 아니라 영적 가늠일 뿐만 아니라 너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을 자초하는 것이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런 말씀을 간단히 보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정말 여기서 충격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충격. 영적인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구나. 왜 질투하세요? 하나님 사람보다 못하십니까? 왜 시기하세요? 이런 말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크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주님 불쌍히 여기 있어서 하는 탄식과 또 자복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어서 구원받는 길을 환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되기를 심히 원하십니다. 심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신앙의 사람 되는 것 하나님이 정말로 정말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너 내가 시기한다 하는 이야기 우리 마음이 들려댑니다. 성령님의 탄식의 소리가. 너 그렇게 하는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수되는 거야. 가늠한 여인들처럼 되는 거야 하는 영적인 이 소리가 우리 마음에 들려지고 그래서 우리가 깨우시고 더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번번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는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불신자와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삽니다. 불신자처럼 거짓말하기도 하고 불신자처럼 화내기도 하고 불신자처럼 나쁜 행동하기도 하고 그때는 우리가 너무 격분해서 그렇게 하지만은 또 자본이 돌아보면 또 회개하지 우리는 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아무튼 이처럼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앞세우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벽을 놓는 것입니다. 벽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왜 세상을 살면서 곤고하고 좀 괴롭고 수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이루지 않은 것 때문에 평강을 잃습니까? 이거 꼭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안 됐다는 것이죠.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거긴 많은 이유가 있겠죠. 원인이 있습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잘 분석합니다. 왜 이렇게 안 되는가 다 문제 진단이 나옵니다. 저는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면도 있고요. 그런데 야고보의 말을 들어보면 야고보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정말 신앙의 사람이지만은 곤고하고 또 너무 기가 막히고 이런 괴로움이 온다면 혹시 내가 지금 욕심을 가지고 혹시 정욕을 가지고 내가 지금 내 삶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사실을 말씀의 구월 앞에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야고보는 이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 흔히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욕심을 갖지만은 얻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야고보는 두 가지를 명확히 이야기해 줍니다. 4장 1절부터 3절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생활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수시로 해야 됩니다. 순간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실 기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분이 성자님이신데. 그러나 그분이 기도하셨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는 그런 분도 계세요. 여튼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가 없으면 어떤 도움을 기대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간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너 욕심 채우려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욕심 채우려고. 인간의 사적인 이 욕심, 이기심, 탐욕 이거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이제 기독교인 됐으니까 하나님 내 소원 좀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주님을 믿지도 않고 기도하는 것도 모르는데 우리보다 훨씬 형통하고 강성하고 잘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불신자가 번성하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자기가 영광을 다 받잖아. 자신이 욕심 다치고. 마지막 날에 심판이 엄청 큽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를 위하여 믿음으로 산 자의 상도 크겠지만은 반면에 하나님 베푸신 이 일반 은총의 세계 많은 은덕들을 가지고 그가 열심히 살아서 어떤 업적을 만들고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나는 그래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무슨 상을 받았습니다. 칭찬받았습니다. 아무 소용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80, 90, 100년의 생애는요. 당장은 이 길을 보이지만 금방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이건 정말 증거 같은 시간입니다. 나는 그때 그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한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불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상이 있어집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게 주고 또 칭찬받고 영광받잖아요. 더 풍요하게 되고 높은 지지 올라가고 그러나 구원의 은혜는 받지 못하죠. 구원의 상 못 받습니다. 결국 지옥의 형벌 떨어집니다. 하나님까지 그까지고 너가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느냐 인간을 위해서 살지 않았느냐 창조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불신자가 잘 되는 것은 이 땅에서는 잠깐 동안은 칭찬의 대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혹독한 심판의 선언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순간을 다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릅니다. 우리가 연약하게 살고 못나게 살아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 6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니라. 겸손한 자 그리고 교만한 자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잘난 것처럼 자기 공로 돌리면서 사는 그 불신앙 세계의 사람들과 달리 그들을 하나님 물리신다. 교만한 자 아무리 살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드리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기 맨 앞에 나오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약하고 무지하고 네 뜻을 앞세우고 수시로 정욕을 따라 살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진노하노라 너희 대해서 내가 너희를 버리겠노라 하고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과 무지와 고집과 정욕이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고 파괴하게 할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완전히 파괴되고 사라지는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약해서 내 잘못 때문에 실패하고 실수하고 영광도 가리는 일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은 내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실수와 잘못이 다 상쇄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크게 빛나고
내가 주의

0: 영광 가운데 또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주님 안다면 오늘 6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가 되라, 겸손한 자가 되라. 우리 성도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됩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주님의 거룩하심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의 죄성과 내 연장함을 또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래도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8절에 바로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바쁘다고 핑계대지 말고, 아프다고 핑계대지 말고, 시간이 없다고 핑계대지 말고, 집에 할 일마다 핑계대지 말고,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도 기도할 때 많이 사용하고 또 성도 간에 서로 격려할 때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야고보서 이 본문의 이 그 번역이 우리 한국말 성경이 번역 성경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 번역 성경을 보니까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개역 개정 번역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난번에 사용했던 또 개역 성경은 역시 하나님 가까이인데 다른 다수의 많은 번역 성경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라. 그것이 그것이지 이렇게 또 우리는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나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그 표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앞서 읽었던 본문 시편 73편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하지 않고 번역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신약 성경 원문을 보면요, 그걸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히브리어나 이 헬라어 그 세계의 진지한 뜻은 이 혹시 좀 벗어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우리말로 생각해 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거리가 있는데 하나님을 뭐 좀 내 곁에 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느낌도 사실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번역은 지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의역도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원문을 살리 생각해 보면 그 정확한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고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세상에게 가까이 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동료적인 관계 뭐 사업이나 등등 여러 가지 또 유혹과 즐거움 그게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한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2026년 남아있는 이 하반기 삶을 살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무슨 삶을 살더라도 우리 중심에는 주여 연말까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성도의 기도가 되고 마음의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의 일, 가정의 일, 직장의 일 다 가만두는 것이 아니고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되지. 그러나 우리 마음의 첫 번째 중심의 그 핵심은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고 그런 소원이 있고 그런 애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서 예수님을 믿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 자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시 냉철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우리는 이게 주님 안에 있고 주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하고 말할 수 있지만 냉철히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또 믿어요. 믿기는 이 믿음이 있긴 있는데 우리 현실에는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해서 거기에 붙들리고 집착하는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 너무 에너지가 뜨거워서 그것만 보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져버려요. 그렇게 돼서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열심히 하더라도 정말 내게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은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알고서 하나님 앞에 서 가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힘쓰고 힘쓰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복된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겠어? 기도만 끝납니까? 야고보서는요 다른 책보다도 실천적인 내용을 많이 교훈합니다. 실천적인 실행할 수 있는 교훈을. 우리가 마음의 태도도 중요하지만 겸손히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중요하지만은 야고보는 4장 7절부터 10절까지 여러 개의 교훈을 하는데요. 첫째는 겸손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가 되한다. 겸손히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말씀이 명한다면 무조건 아멘입니다. 내 생각과 내 관점과 다르더라도 말씀이 그렇게 말하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무조건 아멘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겸손하지만 용감하게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를 무서워해서 안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믿음이 굳게 서서 그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떠나가게 됩니다. 마침내 세 번째는 겸손히 해서 손을 깨끗이 하고 또 겸손히 해서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삶은 성결한 삶, 성결한 마음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성결한 마음과 성결한 삶의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겸손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너무 바빠서 우린 웃음은 또 있지만 울음이 상당히 희귀합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말씀 앞에서 뉘우치고 사면 그 시간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합니다.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으라고 말합니다. 곧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회개하는 것. 우리 기도에 감사가 있어야 되고 소원이 있어야 하는데 이와 함께 회개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올 하루 저녁에 기도할 때 올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지나간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호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겸손히 주 앞에서 낮추어라 하는 것입니다. 낮추어라 주 앞에서. 그건 겸손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은 아무리 큰 영광을 세상에 받고 아무리 큰 성공을 해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입니다. 마귀의 특징이 교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놀라우신 왕중왕이시지만 이 땅에서 얼마나 겸손하게 자기 백성들을 챙기셨습니까? 섬기셨고요. 우리가 성도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이 같은 삶을 힘쓸 때 부족하지만 또 새롭게 힘쓰고 또 연약하지만 쓰러지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또 이렇게 살려고 애쓰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가장 귀한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 때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된 것이야말로 그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임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반기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더 가까이 살겠나이다 하면 연말에 돌아볼 때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놀랍고 풍성합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는 못합니다. 왜? 죄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희생의 죽음을 당하신 이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거룩한 그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힘입어서 우리는 어떤 이든지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힘입으셔야 됩니다. 나의 이름으로 해서 안 됩니다. 나의 공로로 해서 안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그 은혜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신령하고 걸어간 그 길은 우리 앞에 환히 열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가까이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남아있는 2020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축복의 해가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해청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42 582-3170번 해청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골로새서 1장은 말씀하십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기울어지지 않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복음의 열매가 가득한 것이겠죠.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리는 찬양이 우리 믿음의 열매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소원하면서요. 첫 찬양 성령의 열매, 안산시립합창단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은 즐거운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날마다 노래 부르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 많이 자라가고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조수아의 찬양이었습니다. 다음 준비한 찬양은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트루바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어떤 그릇에 담겨 있든지 김선희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내 삶의 이유라 남궁성옥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나의 힘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 이름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클래식 과요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이 흐르는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 준비한 찬양은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노래한 곡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르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생기신 성령님으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처럼 다시 놀라운 생명력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당당한 군사로 힘차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른 뼈들 이화 제목화의 찬양으로 띄워드립니다.

우리 다시 기쁨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찬양은 그 이름 예수 김동섭의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비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힘겹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요, 우리의 어떠한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에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선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심을 믿으면서요,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에 힘쓰고 말씀에 순종하길 힘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향민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한 사람이 자신의 축하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떠올리는 한 분이 있습니다. 어릴 적 제 옆집에 살던 부인이셨는데 그분은 늘 피아노를 치며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송가를 부르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라는 찬송가만 계속 들려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가정에 큰 시련이 찾아왔고 그 부인은 찬송으로 아픔을 견뎌내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 이후로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찬송가를 부르며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찬송은 제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었고 제게 다시 살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목사님,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찬송가를 부르면 감사와 감격이 샘솟는 것 같아요.
1: 사실 기도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들의 찬양을 더 선호하시는 것 같더라. 내 주를 가까이 하려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를 때 사실 올해 늦장마가 왔다. 갑자기 산사태가 나서 집을 덮쳤다. 사실 베네수엘라에는 지금 갑자기 지진이 와가지고 네. 많은 사람이 생명 아직 찾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러할 때 뭐가 위로를 위로해 주실 건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찬상이 가장 위로가 될 거예요. 또 생각지 않았던 전염병에 걸려서 생사를 헤매고 있는 사람. 사실 찬송을 부를 때에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했을 것 같은데 나도 어떤 때는 뭐 그냥 울적하고 그럴 때 찬송가를 부르면은 마음이 차분해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과 그동안에 은혜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은 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구나 생각하면은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0: 아멘. 은혜로운 찬양들 많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찬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시간,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하면 라디오뿐 아니라 여러 절기별 음악회를 하던데요. 가을음악회, 부활절 콘서트 등 많은 음악회들이 있는데 오늘 그 중에 몇 곡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2023 부활절 클래식 음악회 실황 중에서 테너 구균종, 바리톤 한명원이 부른 주님께 영광, 그리고 2020 극동방송 가을음악회 실황 중에서 모슬리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십자가 군병들아 연주곡, 이어서 2025 극동방송 신년음악회 공연 음원 중 김주택, 최정원, 림팍이 부른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겠습니다.

0: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1: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은 전파선교사 여러분의 사랑과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방송입니다. 목사님, 기억에 남는 전파선교사님과의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2: 오늘 아침에 내가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1: 네.
2: 캐나다에서 부부가 극동방송을 듣고 많은 위로를 받고 캐나다 돈으로 헌금 $120를 보내왔어요.
1: 예.
2: 그래서 내가 편지 답장을 하고 너무 뜻밖이고 서프라이즈다. 참 두 내외가 캐나다에 사시면서 찬성으로 말씀으로 극동방송을 듣고 있다고 그래서 야, 참 귀한 분들이라구나. 이따금씩 미국에서도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전화로
1: 네.
2: 앱을 깔아가지고 듣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들은 야 극동방송 거기서도 듣고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1: 네.
2: 물론 한국은 물론이고 그래서 아 우리들은 참 복음방송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 먼 데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찬양과 말씀 많이 위로가 될 것 같은데
1: 네.
2: 우리 아나운서께서는 해외에서 누가 듣는다고 생각해 봤어요?
1: 전해 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들릴 때마다 참 감동을 하게 되는데 캐나다에서도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셨다고 하니까 참 감동이 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2: 그러니까 헌금 $120를 보낸 거예요. 캐나다 돈으로. 참 감사하죠. 그런 사람들.
1: 감사합니다.
2: 듣고 그냥 감사 편지라도 보내면 고마운데 거기다가 돈까지 보냈는데 그 여자 이름이 막 캐나다 이름으로 세업이야. 뭐 그렇게 해서 보냈더라고. 남편 이름도 영어 이름이 있는데 앞으로 캐나다에서 크게 성공하기를 기도해 드릴게요.
1: 네, 참 감사한 마음 전하면서 저희도 더 좋은 방송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0: 나누겠습니다.
1: 목사님 안녕하세요. 극동방송을 듣는데 이 말씀이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제 안에 실력을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능력은 구해도 사랑을 구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없어질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다른 이들을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들으면 희망을 샘솟듯이 받습니다. 이웃 북한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도하며 늘 은혜로운 방송 감사합니다. 참 이런 사연을 들으면은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이 신날 거예요.
0: 맞습니다. 사연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서머 스페셜 첫 주로 함께했는데요. 앞으로 무더운 여름을 보내실 청취자 여러분께 목사님 격려의 한 말씀 해주세요.
1: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청취자 여러분들 몸 건강하시고 또 좋은 휴가 때가 되기를 기도할게요.
0: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a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가 있는 찬양을 섬기는 주향 감리교회 박형미 목사입니다. 여러분에게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 때 범죄한 죄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아담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처음 주어졌던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요. 내가 가지지 못한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가졌다면 나는 오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추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의 것 하나둘 없어도 예수님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새로운 언약의 대상자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 감사하며 오늘을 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그 은혜 그 사랑 생각하며 이야기가 있는 찬양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마르바돈의 날마다 우리를 깨우시는 음성 가운데서 주의 백성답게 라는 제목의 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이사야 56장 6절 7절 말씀 발주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는 우리가 의도성을 갖는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 유대인들은 의도적으로 행위를 강조한다. 물론 유대인들의 관습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헛된 형식주의나 율법적인 의무가 되기 쉽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세상 문화와 구별되기 위해 주장하고 지키는 행위들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그들의 성경적인 믿음과 특별한 가치들이 주변 문화에 휩쓸려가지 않게 하려는 노력이기 때문이다. 우리 역시 각각의 행위에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의 아름다운 생활 양식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 그런 의도성은 율법적인 것이 아니다. 반대로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어서 특별한 삶의 모습을

새롭게 보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해준다. 역설적인 사실은 우리를 둘러싼 물질적인 것들을 신성하게 만듦으로써 물질과의 결속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음식을 어떻게 차릴 것인지, 심지어 냅킨을 어디에 둘 것인지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거룩한 시간에 집중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의도성을 잘 따라갈 것이다. 우리가 생활 양식에 신경을 쓴다면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 제자가 되려면 어떤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하는지도 알게 된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면 세상에서 더 훌륭한 증인이 될 것이다.

스펄전과 함께한 아침 묵상,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면 참으로 복된 아침이 될 것입니다. 생명과 위로, 빛과 정결, 능력과 화평, 이 외에 다른 많은 소중한 축복들이 성령의 임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기름을 성도의 머리에 부어 그를 제사장으로 삼으며 그가 그 직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진실로 정결케 하는 유일한 물인 성령께서는 우리를 죄의 세력으로부터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주의 선하신 뜻을 택하여 행하도록 역사하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키십니다. 빛 되신 성령은 처음에 길 가운데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지금은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안에 주 예수님을 계시하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불로서의 성령은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해 주시며 우리의 성별된 본성이 활활 타오르게 하십니다. 또한 천국의 이슬인 성령은

우리의 메마름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삶을 비옥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위로자로서 그 사랑하는 자들의 평강에 해를 끼치는 염려나 의심들을 몰아냅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단강에 임하셨듯이 택함 받은 백성들 위에 강림하시며 그들 안에 자녀의 영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십니다. 바람으로서의 성령은 사람들에게 생기를 가져다 주십니다. 그의 소생케 하는 역사로 인해 영적인 생명들이 살아나고 지탱됩니다. 당신도 오늘은 물론이고 매일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시지 않겠습니까?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가운데서 주님을 진정 사랑합니까? 라는 제목의 글 함께 하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사역이나 요소에 헌신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헌신할 다른 대상들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단지 개인적인 헌신을 자신에게 요청하실 뿐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께 사랑의 종으로 헌신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향해 헌신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령께서 주를 향한 열정적인 사랑을 부어주지 않으시면 이 땅의 그 누구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존경하고 경외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유일한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넓게 비춰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감각과 모든 성품을 다 휘어잡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뜨거운 헌신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발적인 순종의 독특함으로 인이 찍힌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관성이 없는 모순되는 사람이라고 비방받으셨던 것과 똑같은 비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하나님께 일관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신조나 윤례보다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 일관되어야 합니다. 만일 사람이 신조에만 자신을 쏟아부으면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헌신될 수 있도록 그의 신조에 따른 편견들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박경미 목사와 함께하는 가정예배, 오늘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아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모세에게 반가운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가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했을 때 그를 받아주고 결혼까지 시켜주었던 장인 이드로였습니다. 반가운 인사와 담소를 나누던 중에 이드로의 눈에 모세의 실수가 보여집니다. 이드로의 눈에 보여진 모세의 모습은 어리석을 만큼 모든 짐을 홀로 지고 있는 모습이었죠. 하루 종일 모세에게 판결을 받고자 길게 줄을 서 있는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모든 문제를 판단하느라 피곤해 지친 모세의 모습, 자신의 몸이 부서져가고 있는 것도 모른 채 이것이 충성됨이라고 생각하는 모세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런 오류에 빠져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다 내가 해야 한다는 잘못된 책임감,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유한하고 무능한 사람들이죠. 하나님도 아닌 우리가 어찌 모든 짐을 홀로 지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만이 낳은 질병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말씀하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아담이 원하기 전부터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분이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오늘 우리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식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홀로 하지 말고 함께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지위도 나누어주고 힘도 나누어주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부족한 듯 보일 수 있지만 차츰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홀로 하는 것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실제적인 이드로의 충고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도 내게 허락하시

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세워진 동역자와 함께 섬기게 될 때 비로소 백성들의 삶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결심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목회자를 비롯해서 맡은 일 안에서 최고 권위자이십니까? 홀로 다 하겠다는 생각 내려놓고 도와줄 사람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모세만 바라보고 있던 백성이었습니까? 권위자를 도와주는 선한 돕는 배필 되기를 결심해 주십시오. 분명히 함께 헌신할 때 섬기는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이 실수투성이로 엉망일 때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혼자가 아닌 함께 할 수 있는 조력자를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혼자 하기보다 동역자들과 함께 선을 이루는 믿음의 자녀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입니다. 나의 상심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기댈 수 있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주의 한 감리교회를 섬기는 박형민 목사였습니다. 여러분들 평안하세요.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역시 이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신영과 함께하는 성가산책 썸머 스페셜. 편안한 주 보내셨습니까? 극동방송 성가산책을 진행하는 한세대 석좌 교수 박신하입니다. 어느덧 한 해 반을 지나 7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이번 달에는 또 남은 반년은 어떻게 채워가야 할까 이런 마음이 들 때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묵상해봤으면 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7월에 더위가 찾아오고 삶의 가뭄이 우리를 찾아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뿌리가 되신 생명수 되신 하나님께 깊이 내려져 있기 때문이겠죠.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을 때 우리의 삶은 푸르고 풍성한 결실로 가득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푸르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함께합니다. 오늘부터 썸머 스페셜로 곡에 대한 설명 없이 제목만 세 곡씩 말씀을 드리고 같이 감상하시며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자 되시는 주님 세 곡 골라봤습니다. 드볼작의 시편 23편 이와 챔보콰이어고요. 그 다음에 존 러터의 시편 23편 이것도 오보에 같이 나오는데 주는 나의 목자 안산 실밥창단 그리고 나운영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테너 강무림의 음성입니다.

세 곡 들으셨습니다. 드볼작의 시편 23편 첫 번째로 들으셨고요. 존 로터의 시편 23편 안산시립합창단 들으셨고요. 세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강무림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주제로 한 세 곡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국립합창단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윤화원 코랄 세 번째로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안양시립합창단입니다.

예수님을 주제로 한 세 곡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국립합창단이었고요. 예수 이름으로 두 번째 들으신 곡이 윤학원 코랄의 노래,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이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안양 시립합창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스펠 세 곡 골랐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박신아 콰이어고요. 두 번째 들으실 곡은 내일은 난 몰라요 소프라노 한나영의 음성, 세 번째로는 이 믿음 더 굳세라 사랑의 교회 호산나 찬양대입니다.

0: 아멘.
1: 가스펠 세 곡 들으셨습니다. 날마다 박신혁 화요였고요. 두 번째로는 내일은 난 몰라요. 소프라노 한나영이었고요. 이 믿음 더 굳세라. 방금 들으신 곡 사랑의 교회 호산을 찬양되었습니다. 이제 준비한 곡은 승리와 평화에 관한 노래 세 곡입니다. 승리의 주여 임하옵소서. 라이돈 킹 지저스. 흑인 연가인데요. 이와 챔버 콰이어고요. 두 번째 들으실 곡은 저 성벽을 향해 밴쿠버 시온선교 합창단.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 아뉴스데이 하이든의 파워캔 미사 중에서 마지막 곡인데요. 퇴일조 소년 합창단 타펠 무지크의 합연입니다. 브루노 바일 지비입니다. 세 곡 들으시겠습니다.

승리와 평화의 노래 세 곡 들으셨는데요. 승리의 주여 이마 없어서 이와 챔복하여 그리고 저성벽을 향해 밴쿠버 시원성교 합창단 방금 들으신 곡이 파워캠메스 중에서 아뉴스데이 하이든 곡이죠. 브루노 바이리지어는 틀저 소년 합창단이었습니다. 성화산책 이제 끝날 시간이 돼서 두 곡만 들으시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잘 드시고 수면도 충분히 하시고 적당한 운동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곡인데요.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주제로 한 노래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베이스 김요한 그리고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소프라노 문흔희의 노래입니다. 지금까지 성화산책 프로듀서 조한나 진행 박신하였습니다. 편안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1: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역시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날려드립니다.

밤이 깊을수록 별이 더 영롱하게 빛나는 것처럼 인생에 있어 고난의 밤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더욱 선명해집니다.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하지만 고통의 때가 되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고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또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 7장 13절 14절 말씀과 함께 찬양 스케치 시작합니다.

김도연의 찬양이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정말 정말 이 찬양을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찬양인데요. 어릴 때는 잘 몰랐었어요. 왜 그렇게 어른들께서 이렇게 눈물로 이 찬양을 부르시는지 요즘에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김명식의 찬양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찬양 스케치 첫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원입니다.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내일의 나의 일은 아무도, 정말 나도 예측할 수 없고 아무도 모르고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때로는 아, 이만큼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속상한 마음에 이 찬양을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얼만큼 맡기고 계십니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날 그날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의 시간들인데요. 오늘 이 시간 찬양 스케치의 찬양과 함께 매 순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들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 스케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사연이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전담양 시인의 시와 묵상을 들려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세요.

여름 우산. 여름 시인이 눈웃음을 치며 기지개를 펴고 잊혀졌던 생명의 노래가 바람처럼 들려옵니다. 그 노래소리 어찌나 아름다운지 이 생명의 축복들이 분홍빛 물결로 나리고 있습니다. 나리고 나리며 아름다운 춤추는 푸른 잎새길을 보면서 내 마음속 아무도 모르는 곳에 언제나 서 있는 그 사람을 기억해 봅니다. 내 추억 속 그 어딘가 바람개비를 들고 언덕을 달리는 소녀의 미소처럼 보드라운 당신의 눈길이 따스하게 나를 안아주셨습니다. 내 마음 당신의 입김을 불어 얼어진 마음 푸른 언덕으로 슬픈 기억조차 지워진 생명의 포도주로 바꿔주셨습니다. 생명으로 축복하는 은혜의 우산 아래서 당신과 나의 이야기는 꽃이 핍니다. 살아있는 주 예수의 은혜, 내 마음 아무도 모르는 곳에 빛나는 태양입니다. 이제 여름이 우리 마음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꽃을 들고 서 있는 작은 소녀처럼 수줍게 웃으며 우리 모두에게 이 계절을 맛보라고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계절과 달리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상은 눈물이요 고통이며 무릎 꿇은 채 지친 숨결을 내쉬는 어린 양과 같습니다. 누구나 인생에 꿈이 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소망의 빛을 따라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빠름보다 방향이 중요하고 성취보다 오늘 내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평강의 꽃비가 내리는 길에 은혜의 우산을 들고 당신을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면 염려의 꺼풀이 벗겨지고 좁아진 마음이 한결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세상의 작은 만족이 아니라 한결 새롭고 우주적인 소망이 오늘 나의 삶의 창조가 되고 있다는 확신이 당신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어물어물 쓰러지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세상은 잊혀버리고 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당신의 어둠을 빛대신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오늘 당신의 삶 속에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십시오. 도란 탕자가 아버지

0: 품에 안길 때 잃어버린 모든 건설을 회복하고 온몸이 마비된 중풍병자가 주님의 선포로 일어날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주님의 품 안에 안겨있는 당신의 삶을 태초의 아름다운 생명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잃어버린 미소를 당신 입술에 그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과 데이트해보지 않겠습니까? 즐거운 두근거림이 당신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1: 찬양스케치와 함께 은혜로운 시간 보내셨나요? 계속해서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의 귀한 교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지선의 찬양,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혜원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Praise Praise with Chinny Yu. Psalm 37 verse 5, 시편 37편 5절 말씀, Commit your way to the Lord, trust in him and he will do this.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37편 5절 말씀, Amen. 안녕 everyone. Happy weekend. 여러분 행복한 주말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어요?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Praise Praise and this is Jeannie Yu. 늘 애청해 주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 감사드려요. Jeannie Yu입니다. 저희 Praise Praise는요. 여러 장르의 영어 찬양들 소개하고요. 또 그 의미들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So glad and happy that you are back everyone. 'Every day we make countless decisions about the road ahead. Some paths are very clear and familiar, right? 네,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며 하루하루 길을 걸어갑니다. 어떤 길은 분명하고 익숙합니다. Others seem uncertain and we wonder which way to go. 어떤 길은 앞이 보이지 않아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참 고민하게 될 때가 많죠. In today's psalm, David offers us a simple yet powerful invitation. Commit your way to the Lord.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단순하지만 아주 힘 있는 초대를 건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To commit our way to God does not mean we stop walking. 하나님께 길을 맡긴다는 것은요, 걸음을 멈춘다는 뜻이 아니겠죠. It means we choose not to walk alone. 혼자 걸어가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Just as winding forest trail eventually leads to a beautiful destination, God sees the whole journey even when we can only see the next step. 네, 숲속의 구불구불한 길도 결국 아름다운 목적지에 이르듯 우리는 한 걸음 앞만 보지만 하나님은 여정 전체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요. As we spend this time together, may we place our plans and worries and our hopes into God's loving hand. 오늘 이 시간요, 우리의 계획과 또 우리의 염려들 그리고 또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 맡겨드리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All right, let's begin this journey together, everyone. Hope you are ready. Come on, let's go.

All right, everyone. You are listening to Praise Praise with Jeannie Yu at FABC. 지금 여러분은 극동방송 Praise Praise 듣고 계세요. Psalm 37 verse 5 시편 37편 5절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Commit your way to the Lord trust in him and he will do this Amen Before David became king he spent many years running through the wilderness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오랜 시간 광야를 떠돌며 살아야 했습니다 He knew what it was like to wait, to feel uncertain, and to face days when the future seemed unclear. 네, 다윗은 기다림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날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Yet through those years, David discovered something that never changed. 하지만 그 시간들을 지나며 다윗은 변하지 않는 한 가지를 발견했죠. God was faithfully leading him one step at a time.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 자신의 길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Perhaps that is why he could later write, Commit your way to the Lord. 그래서 다윗은 훗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Think about a hiking trail through the mountains. 산길을 걸어본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When we stand at the entrance, we cannot see every turn along the path, right? 등산로 입구에 서면 그 굽이굽이 이어지는 길의 끝은 보이지 않잖아요. But the one who designed the trail knows exactly where it leads. 하지만 그 길을 만든 분은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Our lives are much the same. 우리의 삶도 정말 이와 같은 것 같아요. We may not know what tomorrow holds, but we know the one who holds tomorrow.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내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And sometimes that is all the confidence we need to take the next step. 그리고 때로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다음 걸음을 내디딜 용기를 얻게 됩니다. Amen.

Amen.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 am found. I was blind, but now I see. Amen.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네, 정말 앞을 볼 수 없었던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한 날입니다. Amen. Life is much like walking a winding path through a forest. 우리의 삶은요, 숲속의 구불구불한 그런 길을 걷는가도 같습니다. We cannot see every turn and we do not always know what lies ahead. 네, 다음 구비를 볼 수가 없고요. 또 그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But every tree along the path grows one day at a time. 하지만 그 길가의 나무들도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Little by little, season by season, they grow stronger because their roots remain firmly planted. 조금씩 조금씩 계절을 지나며 뿌리를 깊이 내릴 때 더욱 단단하게 자라갑니다. May we also put down the heavy burdens we have been carrying and place them into God's hands. 네, 여러분도 저도 우리가 붙들고 있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Trust does not mean we have all the answers. 네,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모든 답을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It means we believe that God is already walking ahead of us.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So, wherever our journey leads, let us take the next step with faith rather than fear. 네, 우리가 어디를 걷게 되든 두려움보다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선택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0: Amen. Commit your way to the Lord. Trust in Him and He will do this.
1: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길을 주님께 맡길 때 반드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잊지 말자고요.
0: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1: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선하고 좋으신 분이시거든요.
0: Let us not forget that. And He loves you so much and I love you too. I'll be back next time. Jeannie Yu였습니다.
1: Bye everyone.

0: KBS 이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가 참 많죠.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내 삶의 목적지는 어딜까? 고민하며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 곁에는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말이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일까요? 가장 먼저 그분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그저 오래전 역사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나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사건이었음을 가슴 깊이 새겨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 여기서 멈추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는 데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것이죠. 마치 조각가가 거친 돌덩이를 다 다듬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일상의 선택들을 다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나의 고집이 조금 꺾이고 누군가를 향한 미움 대신 용서의 마음이 피어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손길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하루 내 삶의 운전대를 성령님께 맡겨보시는 건 어떠세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는 가장 우리답게 그리고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반짝반짝반짝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 시작합니다.

네, 찬양 세 곡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히스플랜의 너는 꽃이야, 러빔의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리의 예수 닮기를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하늘아버지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성령님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주 귀한 보석을 화려한 보석함에 담아서 선물을 해줬는데 아들은 그 함을 열어서 보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겉에 화려한 보석함이 마음에 들어서 그것만 가지고 자랑하고 이렇게 보내다가 시간이 지나서 아유 처음에 이뻤는데 더 이상 이쁘지 않아 하고 구석에 던져준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아직 보석 안 열어봤어요. 보석함만 보고 그런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신 성령님을 주셨는데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그냥 그 현상들만 보면서 기뻐하고 자랑하고 그런다면 진정한 선물이신 성령님은 뒷전이 되는 것이겠죠. 시간이 지나서 아들이 우연히 보석함을 열었을 때 반짝반짝 빛나는 이 보석함 겉모습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진귀한 보물을 발견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요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참 보물이신 성령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김상진의 소중한 보물, 예라모십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홍지승의 보물.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김상진의 소중한 봄을, 예람오십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홍지승의 봄을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국의 정치가인 윌리엄 윌버포스는 회심 이후에 자신의 명예로운 정치 경력을 다 버리고 노예제 폐지라는 험난한 길을 걷기로 결심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윌버포스에게 야 그건 정치적으로 자살행위야 하지마 라면서 말렸지만 윌버포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보여주신 약자에 대한 긍휼이라는 형상을 자기 삶의 목표로 삼으며 달려가기 시작했고 18년간의 노력 끝에 노예 매매 폐지법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22년에서 23년의 노력으로 세상을 떠나기 불과 사흘 전에 노예 해방 법령을 통과시키는 소식을 듣고 생을 마감한 그런 인물이죠. 그렇게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인내를 구하면서 자신의 뜻을 꺾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데요. 윌버포스는 개인의 성공이 아닌 그리스도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했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윌버포스에게 단순히 능력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불의한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는 거룩한 동력을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심장으로 달려갈 수 있는 힘있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정다은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김광현의 심장의 노래, 소리보기에 예수의 심장.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정다은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김광현의 심장의 노래, 소리보기에 예수의 심장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예 무역상이었던 존 뉴턴은 평생을 죄악 속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밤 대서양 한가운데서 거대한 폭풍을 만난 그는 배가 침몰할 위기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비참한 실체를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뉴턴이 짓밟았던 수많은 영혼, 노예들을 가지고 막 짓밟았던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을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이후로 뉴턴은 노예 무역을 그만두고 목회자가 되었는데요. 평생 자신이 비참한 죄인임을 잊지 않고 살았던 뉴턴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남은 생애를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께 바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뉴턴이 작사한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한 인간의 내면을 뒤흔들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생생한 증거와 같은 찬양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런 생생한 증인들이 다 되시길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찬송가 밴드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니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두고 계시는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찬송가 밴드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한이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을 숨겨주다가 나치 수용소에 갇혔던 코리텐 붐은 그 지옥 같은 현장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수용소의 끔찍한 환경 속에서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힐 뻔했지만 그럴 때 오히려 성령님께 간절히 매달렸고 성령님께서는 원수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셨던 저들을 용서하소서라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빚어 가셨다는 것이죠. 전쟁이 끝난 후에 코리는 자신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나치 간수를 직접 찾아가 용서의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사실 인간의 의지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오직 성령님께서 코리의 내면에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실제가 되게 하셨고 그녀의 삶 전체를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의 형상으로 조각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인도해 가셨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곡 정신호의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썸머 스페셜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아들과의 일화를 들려주셨는데요. 그 목사님의 아들이 5살 정도 됐을 때 어렸을 적 일입니다. 아이가 과자가 너무 먹고 싶다고 말하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살던 곳은 슈퍼마켓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외진 곳이었대요. 하지만 목사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저 멀리 마트까지 다녀와서 큰 과자 봉지를 사주셨다고 합니다.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과자를 받았지만 이번엔 봉지를 잘 뜯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아빠에게 봉지를 열어달라며 내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당연히 봉지를 뜯어서 아이에게 건넸죠. 목사님은 과자를 먹는 아들을 흐뭇하게 지켜보다가 아빠도 하나만 줄래?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걸요. 아들은 두 손으로 봉지 입구를 꽉 움켜쥐더니 등 뒤로 과자 봉지를 숨기며 목사님을 외면했다고 합니다. 물론 어린아기의 행동이니 귀엽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빠가 과자를 사다주고 봉지를 뜯어주기까지 했는데 목사님께서는 좀 서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겠구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시편 18편 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받을 복보다, 받을 기도의 응답보다 그 너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의 얼굴을 먼저 바라보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분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시간,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입니다.

김명식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어서 기프티드의 찬양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렇게 두 곡을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된 분들은 아무래도 나에게 위로 주시는 하나님,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갈수록 성숙해지면서 주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해주시는 분이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그 자체를 사랑하고 경배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겠지요. 이 시간 주님 그 자체가 우리의 힘이시오 능력이시오 또 우리의 전부라는 그런 고백이 일상 속에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레이스 투 유 여름을 맞아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멘트를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을 꽉 채워서 들려드리는데요. 흐르는 찬양 속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 나누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엮어드렸습니다. The Love of God,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셀라의 찬송가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어제 생긴 밴드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서 팀 로고십의 곡이었어요. 탕자의 고백. 사랑합니다 예수님이라고 반복되는 후렴구가 인상적이죠. 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그레이스 투 유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서머 스페셜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서머 스페셜 기간에는 멘트나 코너를 많이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을 쭉 연결해서 들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흐르는 찬양 귀로만 듣지 마시고요.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고백이니까 흐르는 찬양을 나의 고백 삼아 함께 올려드리는 시간 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신청 찬양 있는 분은 문자로 참여해 주세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이 시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과 함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함께 했고요. 이어서 Name of Jesus 메들리, 다마리스의 영어 찬송 메들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레이스 투 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함께 하시면서 깊어가는 밤에 주님과의 교제도 더 깊어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며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장시간의 달빛과 스펠 주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썸머 스페셜 오늘도 시작합니다. 오늘 첫 찬양은요.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지존하신 주님 앞에 들려드렸습니다. 전하세 예수 7집에 수록된 곡입니다. 어제 썸머 스페셜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예배 찬양들도 좀 마찬가지로 좀 저희들이 처음에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찬양들을 좀 소개하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이죠. 올레션스 찬양 경배와 찬양에 지존하신 주님 앞에 들려드렸습니다. 지금 들어서 참 은혜롭네요. 강주연의 썸머 스페셜 달빛 가스펠 썸머 스페셜 주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예배

찬양들로 그리고 예배팀들이 발매한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오늘도 저의 멘트와 이야기들보다는 찬양들로 가득 채워드립니다.

찬미 워십의 의존 재건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고요. 잔치 공동체의 다시 밤이 없겠고, 그리고 방금 선 찬양은 홀림패트의 찬양아리였습니다. 예배 찬양 실황을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듣고 다녔던 것 같아요. 카세트에 아까 처음 들려드렸던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곡을 제 카세트로 이렇게 들으면서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찬양들을 이렇게 딱 들었을 때에 그 학교에 가는, 제가 학교를 좀 오래 가야 됐었거든요. 버스를 타고. 그 길이 지금 보면 예배의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어려서 뭐 예배다 보다 이런 거를 자세하게 알기보다는 찬양이 좋았고, 그래서 듣고 다녔었는데, 예배 찬양들은 정말로 그 찬양을 들음으로,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있는 그 현장이 예배 현장으로 바뀌는 경험들을 여러분들도 많이 하실 겁니다. 강준의 달빛 가스펠 주일 순서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고요. 썸머 스페셜로 또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 계속해서 찬양 이어갈까요? 피아워십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그리고 제이어스의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고 김윤진의 바라옵니다까지 세 곡의 찬양 듣고 올게요.

케어 워십의 나는 일어섭니다. 제이어스의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고 김윤진의 바라봅니다. 그리고 사랑. 세 곡의 찬양 듣고 오셨습니다. 휴가 얘기를 어제부터 하고 있는데요. 휴가 가시면 예배 어떻게 하세요? 물론 이제 대부분은 주의를 피해서 휴가를 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근데 또 직장인들은 주의를 껴서 휴가를 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가족끼리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현지에 있는 교회를 찾는다든지 하는데, 저는 지금은 아닌데요, 혼자 여행 다니고 그럴 때는 그냥 정말 그 동네에 있는 교회를 뭐 이렇게 골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갔던 것 같아요. 대부분은 이제 좀 시골 교회들이 되겠죠. 그러면은 막 낯선 이제 외지인을 막 환영하시고 막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그 전까지 익숙했던 어떤 모교회라 그러잖아요. 내가 늘 다녔던 교회랑 다른 환경에 낯설지만 되게 좀 신선한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이 이야기를 끄는 거는 그 시골 교회들은 지금은 더 심하지만 그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권사님,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예배드리는 거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청년 같은 뜨거움은 없죠.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고 그렇지만, 그 속마음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얼마나 오랫동안 이곳에서 기도하셨을까.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그 교제, 그것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정말

뭐랄까, 우리가 늘 들었던 화려한 음악이 아니라 피아노 반주에 그리고 몇 명 안 되는 성가대 찬양에 그 많은 어르신들의 찬송가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오히려 감동이 됐던 기억들이 있네요. 여러분들 꼭 휴가지에서도 주일 예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화요모임 정말 오래된 찬양이죠. 우리 함께 기도해 부흥 2000 앨범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참 이 배경의 소리도 전 너무 좋거든요. 네. 아주 단순한 멜로디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자라는 이 찬양이, 이 고백이 하나님이 그 고백만으로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흩어져 있어도 주님 안에서 한 자녀이고 또 한 교회인 것을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강중인의 달빛 가스펠 주일 순서 이제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달빛 가스펠은 당분간 극동방송과 함께 썸머 스페셜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에도 썸머 스페셜로 찾아올 거고요. 보다 많은 찬양들, 좋은 곡들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 되시고요. 그리고 이 여름 찬양으로, 말씀으로 또 승리하시는 여름이 되기를 간절히 또 바라봅니다. 저는 인사드리고 물러갈게요. 오늘 마지막 찬양은 워시퍼스의 찬양 준비해놨습니다. 나의 바라는 한 가지 고백, 이 찬양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성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네, 세상의 소음은 잠시 멈추고 오직 주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누군가의 평가, 세상의 뉴스, 그리고 때로는 나를 짓누르는 걱정의 소리까지. 네, 하지만요, 주일은 그 모든 소리를 뒤로하고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날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가시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시간.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잠재우고 가장 낮고 고요한 자리에서 주님의 숨소리를 듣습니다. 내 아픔보다 깊은 주님의 사랑, 내 고민보다 넓은 주님의 계획이 오늘 이 예배의 현장에서 파도처럼 나를 덮어주니 나는 다시 주님 품에 안긴 어린아이가 됩니다. 네, 주님만 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다른 것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들으시는 여러분 또 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네,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제47장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되 내 아버지와 형제들과 그 가족들과 그 짐승떼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지금 고센 땅에 있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이때 그가 자기 형제들 중 다섯 사람을 가려내어 바로 앞에 세우니 바로가 그의 형제들에게 그대들이 생업이 무엇이뇨 하고 물었다.

바로를 향해 당신의 종들은 가축을 열보는 목자들이며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이 모두 그러합니다 라고 답하였다. 또 그들이 바로에게 가나안 땅의 기근이 극심하여 당신의 종들이 양들을 먹일 초원이 모두 사라졌으므로 이 땅에서 머물고자 들어왔사오니 이제 부디 당신의 종들이 고센 땅에 구하게 하소서라고 아뢰었다. 그러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기를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대에게 왔은즉 애굽 땅이 그대들 앞에 있으니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 땅의 가장 좋은 곳에서 살게 하되 고센 땅에서 살게 하고 그대가 그들 가운데 능력을 갖춘 사람을 알면 그들로 나의 가축들을 돌보는 자들이 우두머리로 삼으라 하고 말하였다. 그 후에 요셉이 자기의 아버지 야곱을 안으로 모셔 바로 앞에 세웠다. 야곱이 바로를 위해 복을 빈 후에 바로가 야곱에게 그대의 살아누린 세월이 얼마나 되시오 하고 물으니 야곱이 바로에게 나의 장막에서 머문 세월이 130해이나 나의 살아누린 세월은 짧고 사나운 날들이며 나의 선조들이 그들이 장막에 머물며 살아누린 세월에 미치지 못합니다 라고 답하였다. 다시 야곱이 바로를 위해 복을 빌고서 바로 앞에서 물러났다. 이에 요셉은 바로가 명한 바대로 자기의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애굽 땅에서 한 소유지를 주되 그 땅에서 가장 좋은 람셋을 그들에게 소유지로 주었다. 요셉이 자기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돌보되 자기 아버지의 온 집을 먹였고 어린 아이들이 입에 들어갈 떡까지 나누어 주었다. 기근이 더욱 혹독해지자 마침내 온 땅의 량식이 사라졌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모두 기근으로 황폐해졌다. 이에 요셉은 사람들이 사가는 곡물이 대가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은을 모조리 거두어 두려 그것을 바로의 궁에 들여놓았다. 마침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서 운이 동나니 모든 애굽 사람들이 요셉에게로 와서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시오 운이 동이 났으나 이제 우리가 당신 앞에서 죽어야 하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요셉은 너희 운이 동났으니 너희가 너희의 짐승을 내면 너희 짐승의 대가로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겠노라 하고 답하였다. 이에 그들이 자기들이 짐승을 요셉에게로 끌고 오니 요셉이 말이나 양이나 소나 나귀 등을 받고 그 대가로 그들에게 량식을 주되 그 해 동안 그들과 모든 가축이 먹을 거리를 주었다. 그 해가 지나고 이듬해가 되자 그들이 요셉에게 와서 말하였다. 우리가 내 주 앞에 감출 수 없는 바 주께 가져올 운이나 짐승이 모두 통났으니 이제 우리의 몸과 땅 말고는 우리 주 앞에 가져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땅이 당신이 눈앞에서 죽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와 우리의 땅을 먹을 거리로 사십시오. 우리와 우리의 땅은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씨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땅도 황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요셉이 애굽 온 땅을 바로의 소유로 사들였으니 이는 기근이 그들에게 너무나 혹독하므로 모든 애굽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모든 땅들이 바로의 소유가 되었다. 요셉이 애굽의 한 경계에서부터 다른 경계의 백성들을 이 성읍 저 성읍으로 옮겼다. 오직 제사장들의 땅은 그가 사들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제사장들이 바로에게서 지정받은 소유지를 가지고 있었고 바로가 그들에게 정해진 녹으로 살았으므로 자기들이 땅을 팔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 요셉이 백성에게 분부하였다. 보라, 나는 오늘 너희와 너희 밭을 바로의

소유로 사드렸다. 여기에 너희를 위한 씨앗이 있으니 너희는 땅에 뿌리라. 그리고 곡식을 거둘 때 5분의 1을 바로에게 드리고 나머지 5분의 4는 너희가 가지고서 밭의 뿌릴 씨로 사용하고 또 너희 자신과 너희 집안과 너희 자녀들이 먹을거리로 삼으라. 그러자 그들은 당신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였으니 우리로 우리 주의 눈앞에 은총을 입게 하소서. 우리는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에 요셉이 오늘날까지 애굽에서 시행되는 토지법을 세웠으니 곧 소출이 5분의 1이 바로에게 속한다는 것이었다. 바로의 것이 되지 않은 것은 오직 제사장들이 토지뿐이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땅 곧 고센 땅에 거주하되 그 땅에서 소유지를 얻으니 그들이 매우 많이 불어나고 늘어났다.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회를 살았는데 야곱의 날들 곧 그가 살아 누린 세월은 147년이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다가오자 그가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 당부하였다.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너는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내게 인자와 성실을 베풀 것을 약속하라. 부디 너는 나를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눕게 할 것이며 나를 애굽에서 메고 가서 조상들이 묻힌 곳에 나를 묻으라. 이에 요셉이 내가 당신의 분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야곱이 그에게 너는 맹세하라 하고 말하니 요셉이 그에게 맹세하였고 이스라엘이 그 침상 무리에서 경배하였다. 지금까지 창세기 제47장 3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기도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깜빡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거의 됐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한마디 행동 하나 우리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이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 사랑이 느껴졌어요. 야, 저 대한민국 저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이 말씀이 뭐인데 이 땅에 와서 목숨을 걸고 우리한테 전할까. 하루 이틀 지나면서 풀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만 믿으면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영생한다는 길이 안 보였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가려져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보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이렇게 하루하루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울면서 찬양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의 삶이었고 나의 기도였습니다.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한 글자 한 글자가 나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정말 저 땅에서 복음이라는 조차 하나님이란 조차 모른 채 알지도 못하지만 죄를 지어왔고 내가 아파도 아픔을 헤아릴 수 없고 위로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고 제가 기도를 했던 건데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 북한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다칠 수밖에 없고 굳어질 수밖에 없고 차가워질 수밖에 없는 그들이 마음이더라고요. 마음에 와닿았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500장 하나님의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저 북한 땅 죽어가는 저 땅에 누가 가랴 생명줄 건져라 펑펑 울었습니다. 나의 마음에 저 북한 땅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이 조금씩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라게 되어서 어느 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계속 기도 자리에 어느 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지금 기도 시간이 아닙니다. 안 갈게요. 했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그 자리에 앉혀주시더라고요. 끌려갔죠. 그래서 끌려서 기도의 자리에 앉았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 그냥 중얼중얼 했는데 한 20분 되니까 하나님이 성령님 나한테 부어주셔서 눈물의 기도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곳에 다시 와서 교회를 세워라. 하나님, 난 아직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성경을 잘 모릅니다. 나는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됩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분을 이곳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와 같은 아이들이 이 중국 땅에 있다. 그러니까 네가 와서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거를 마음에 받았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계속 앉을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이 기도를 시켜주셨고 눈물로 기도하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3개월이 되어서 대한민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오기 전에 제가 이런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오늘 이 꿈에 저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원을 매일 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직접 꿈속에서 오셨습니다. 얘야, 내가 이제부터 말하는 거를 네가 따라해라. 근데 이렇게 철없는 이 아이가 아니에요. 나는 따라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 말씀이 구약에 있어요? 신약에 있어요? 나는 꼭 성경책에서 나는 받고 싶어요. 막 이랬어요. 아니야,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말을 해. 아니에요, 싫어요. 막 이랬어요. 다음 날에 하나님이 또 꿈이 찾아오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얘야,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7절 말씀 봐라. 말씀하시더라고요. 봤더니 말씀이 38번째 그 병든 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이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선교사님한테 막 달려가서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어제 하나님이 꿈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을 모르다 보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했더니 선교사님이 응답 받아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하게 됐고 저는 말씀이 갈급했어요. 그 큰 나라에서 대한민국까지 오려면 기차도 타고 버스도 타고 여관에서도 자기도 하는데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꿈속에서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얘야,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평안할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막 가는데 쿤민 쪽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일행이 있었는데요. 일행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쉬지 말고 기도해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가자. 그래서 우리가 교대적으로 계속 기도하며 갔어요. 숙타레스를 타고 가는데 군대들이 정을 메고 차단봉을 다 가려있는 곳을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신분증이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차문을 열고 신분증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중국말을 할 줄 알았지만 말을 안 했어요. 그때 기도를 했죠. 근데 그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나의 입술에는 하나님, 하나님 이 소리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간절하게 찾게 되더라고요. 더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소리도 안 나가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하나님 하고 이 소리를 외쳤어요. 군대들이 주민등록증을 내라고 하는데 없으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언니가 중국에서 2년 정도 산 언니가 있었는데 중국말이 매우 서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야. 근데 우리 지금 장사하러 가는데 우리 빨리 가야 되니까 문 닫아 하고 스타렉스 문을 쾅 하고 닫았어요. 빨리 가자 하고 그 운전수 보고 말해서 달렸어요. 뒤로 돌아서 창문을 내다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군인들이 총을 메고 있었는데도요. 지나간 동안 총을 딱 메고 우리 없어질 때까지 그 자리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따라올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 따라왔어요. 그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다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험을 하고

죄구나. 그렇게 저희들은 21일 만에 대한민국을 왔습니다. 대한민국에 도착해서 하나원이라는 곳에 2개월 반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매일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대한민국 나가면 신학교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데 내 동족들, 같이 넘어온 고향 여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말씀이 없습니다.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했던 기도가 3개월, 6개월 이렇게 9개월 동안을 쌓였어요, 제가. 그렇게 쌓였지만 하나원에 와서 2개월 되니까 마음이 싹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39인데 이 나이에 내가 뭐 학교예요. 돈을 많이 벌게요. 그래서 돈으로 하나님을 섬길게요. 이런 마음이 싹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일을 하자고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 곳은 건설 노가다 현장이었습니다. 한 해 뒤에 저에게는 돈이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빚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계속 마음이 아팠어요. 와, 하나님이 이 길이 아니라고 칠 것 같은 마음, 이런 마음이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죠. 그때 다시 돌아봤죠. 처음으로 만나서 하나님이 기도시켰던, 하나님이 나에게 불러주셨던 그 땅으로 있고 기도도 안 하고 세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공동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가서 회복하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다시 돌아오면서 하나님, 어제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먹고 살겠습니다 하고 내려놨더니 어디로 불러주셨냐면 정신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사람들을 통해서 정신대를 이끌었어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멘, 가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문제는 등록비였어요. 등록비를 낼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마지막 등록금 마무리하는 날인데 학교에서도 조급해서 계속 문자가 오고 전화가, 빨리 등록금 내세요. 이 등록금 안 내면 탈락인 거예요. 오후 4시면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오후 2시에 정말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게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모든 것이 은혜였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저 금주를 가는 저 북한 땅, 그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 땅을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기도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지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먹을 것이 없어 탈북해 나온 저 중국 땅의 여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탈북해 나온 탈북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유는 단지 예배당에 나오기 위함이 아닌 것 여러분 모두 잘 아시고 계실 텐데요. 일주일 동안 세상의 흙먼지를 뒤집어 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깨끗하게 씻어내고 다시 새 생명을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언제나 또 영원토록 동일하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혹시요, 지금까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스스로를 탓하며 살아오시진 않았나요? 그렇다면 이제 그 마음을 멈추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나는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주님의 가장 귀한 걸작품,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이십니다. 네, 오늘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듬뿍 받아 누리시고요.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라고 소망하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합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사무엘 베케트의 대표 희곡 중에선 승부의 종말이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린 지구가 배경인 희곡인데요. 쓰레기로 가득 찬 집안에 유일하게 생존자 몇 명이 남아있지만 이들에게 희망은 없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집 밖은 온통 사막으로 뒤덮여서 누구도 살아갈 수가 없죠. 이런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가만히 누워 죽기를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품고 바깥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아무 상관없이 쓰레기통 안에서 숨어 사는 사람도 있었죠. 등장인물들은 연극 내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다가 결국엔 막을 내립니다. 떠난 사람도 남은 사람도 외면한 사람도 결국은 이미 끝난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죠. 인생은 끝난 게임처럼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으로 베케트가 썼다는 희곡인데요. 연극 내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대사로 종종 등장합니다.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키르케고르도 이런 비슷한 의미로 인생을 물가에 던진 돌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요. 유유히 나라도 가고 물가에 파동도 일으키지만 이내 조용히 가라앉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인생이기 때문이라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에 놀라운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은 끝이 아닌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오늘도 그 영원한 소망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양사역자 조수아 씨였고요.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서울 바합창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곧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당신을 알고 당신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삶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변하지 않는 주님의 소망을 붙들길 원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흔들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결코 변치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영원한 소망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생명의 길목 가운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변화의 역사, 갑자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7장 35절이지요. 그의 귀가 열리고 해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변화는 즉시 온다고 그랬죠.

0: 하나님의 역사는 순간적이고 즉흥적이죠. 예수만 믿으면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술 먹던 사람들이 끊어야 되지. 담배 피던 사람도 끊어야 되지. 마약을 먹던 사람도 끊어야 되지.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고 불신이 믿음으로 변하고 구두쇠가 주는 자로 변화가 있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은 어떻게 예수 믿는지 아느냐? 그의 열매로 그를 알지니라. 내가 무슨 열매를 맺느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힘든 사람 사랑해주고, 굶는 사람 먹을 거 주고, 이런 열매로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회개하고 영접하는 순간 나는 구원받고 그 즉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죠. 로마서 10장 13절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씨, 김씨, 박씨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혀가 풀렸다고 그랬어요.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불의 혀가 갈라짐 같이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의 문제가 다 해결받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3대 성악가인 호세 카레스라고 하는 사람 41살 때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세계적인 위대한 성악가가 잃게 된 것을 모두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호세의 카레스는 성경의 히스기야의 왕을 문득 떠올랐다고 하죠. 히스기야가 병 걸려 죽게 됐어요.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15년 생명을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제 병을 낫게 해주시오. 저의 생명을 조금만 더 허락해 주소서. 남은 삶을 통해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이 일에 제가 주님의 영광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매달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호세의 카레스의 병을 고쳐주셨죠. 적당한 골수를 찾아 이식을 받았고 화학치료에 부작용도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에 카레스는 자기의 재산을 다 정리해서 백혈병 재단을 세우고 공연의 수익의 절반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병이 생길 때도 또 병이 나을 때도 그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치유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나누었던 호세 카레라스의 찬송,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이성악가의 찬양을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주변에 나눌 수 있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요.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조금 전 올려드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이번에는 우리말 찬송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0: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폐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죄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다니엘 9장 5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우리는 범죄하고 불의를 행하였으며 사악하게 초신하고 반역하며 당신의 계명과 규례에서 빗나갔습니다. 다니엘 9장 5절의 말씀.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법도와 규례를 떠나 범죄하고 패역하며 행악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념 갈등과 분단 속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중화하며 피 흘리게 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통일을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이루려 했던 교만과 불신앙의 죄를 회개합니다. 한국교회 초기 지도자들이 가졌던 역사의식과 민족의식을 잘 계승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이 민족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한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1: 사람의 생각과 방법, 그 계획을 뛰어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주님의 공의와 사랑과 완전한 은혜 가운데 남과 북 가운데도 복음 통일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북한이 고향인 자매님의 기도로 함께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가족 여러분, 믿음의 고백인 아멘이라는 화답으로 함께 해주셨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일평생 가는 길목마다 하나님께서 잔잔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오늘도 그 평안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녘 주님과 동행하시길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0: 이것이 미션 FM.
1: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 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걷는 모든 길을,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한숨을,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선 알고 계십니다. 당장은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고 이유를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고 구할 때 하나님께선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불 속에서 불순물이 제거되어 순금이 만들어지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연단을 통해 더욱 굳건하게 나아가는 그렇게 바로 서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정금같이 나아오는,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는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렇게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제사장의 국가가 되는 한반도 땅을 그리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에 띄우는 편지.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 이 시간 북녘에 있는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전하는 딸 김은희 자매의 편지 바로 함께합니다.
1: 사랑하는 어머니께 오늘도 그리운 마음으로 어머니를 불러봅니다. 형제들 중에 가장 아픈 손가락으로 언제나 마음만 있으시고 걱정해 주시던 어머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려옵니다. 남편이 핍박으로 가정을 떠나 중국으로 올 때 저는 차마 어머니를 찾아뵙고 인사 한마디 드리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아픔을 드릴까 두려웠고, 이 기약 없는 길이 무사할지 또 언제 만날 수 있을지 몰라 그 선택 앞에서 홀로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렸다면 아마 저희 아기를 막아 나섰을 것입니다. 어디에도 마음 편히 머물 곳 없던 그때 떠날 결심을 하면서 어머니께는 그저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소식 한 장 전하지 못한 채 눈물과 그리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제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고통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맸던 저에게 하나님은 마치 오아시스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이제야 제가 의지할 것, 저희 참된 주인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일 우리가 다시 만난 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또 어둠 속에서 거대한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의 모든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이렇게 어머니께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탈북민들의 아픈 마음을 아시고 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은 정녕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님께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말씀을 드리고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만날 그날을 그리며 어머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사랑하는 엄마와 나눌 수 있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꿈결에도 보고픈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전하는 오늘의 편지, 김은희의 자매의 편지 함께 하셨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오픈도어 선교회 장요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요샘 목사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근거로 소망을 굳게 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의 핵심 주제는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 성도는 지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특권을 얻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로,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단번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휘장, 곧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 열린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휘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하나님의 집, 곧 교회를 다스리시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예배 행위를 넘어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또한 약속하신 주님은 신실하심으로 성도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장차 완성될 구원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성도는 서로를 격려하여 사랑과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이는 구원이 개인적인 영역에서만 머물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모이기를 그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 자주 모여 예배하고 서로를 격려해야 하는 거죠. 공동체 예배와 교제는 신앙 성숙의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 권면은 당시 수신자들이 겪던 박해와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일부 성도들은 핍박의 두려움이나 생업의 걱정으로 공동체 모임에서 멀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예수님의 피로 열린 담대한 길을 기억하며 믿음과 인내로 끝까지 나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도록 주의하라고 권면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통해 구원을 얻은 진리를 알고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그 죄를 속할 다른 제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희생 제사는 단번에 완전하게 그리고 영원히 드려진 유일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제사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가지 않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 결과 남은 것은 오직 무서운 심판과 불의한 형벌이라는 것이죠. 저자는 구약의 예를 들어 그 심각성을 강조합니다. 모세율법을 어긴 자도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신을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더럽게 여기며 은혜의 성령을 모욕하는 자가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서웠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업신여기고 복음을 의도적으로 배척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더 이상 거룩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의롭게 되려는 시도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다는 표현은 성령의 감화를 거부하고 그분의 사역을 무시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결국 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라고 단언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렵게 여기라 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최종적인 심판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경고는 단순한 교리적 선언이 아니라 목회적 권면입니다. 저자는 당시 수신자들이 이미 배교했다고 단정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그들이 신앙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고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수신자들의 과거의 믿음과 인내를 칭찬하며 다시금 격려하고 있습니다. 셋째, 끝까지 인내하기를 권면합니다. 자, 이 단락은 앞선 경고와는 달리 격려와 위로의 말로 마무리됩니다. 자, 경고와 권면을 병행하는 방식은 히브리서 저자의 전형적인 논법으로서 두려움을 일으켜 마음을 각성시킨 뒤에 소망으로 회복시키는 균형 잡힌 목회적 접근입니다. 자, 먼저 저자는 수신자들의 과거 신앙 경력을 상기시킵니다.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 때문에 겪었던 박해와 시련을 잘 이겨냈던 경험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여기서 빛을 받았다라는 표현은 복음을 깨닫고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였다는 의미로서 신앙의 시작점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 신앙으로 개종한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인내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그리스도인들을 배교자로 간주하며 심한 모욕과 조롱, 사회적 배척을 가했습니다. 저자는 그들이 모욕과 환란으로 구경거리가 되었고라는 표현을 통해 공개적으로 신앙을 조롱받고 수치당했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특히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고 자기 소외를 빼앗기면서도 기쁘게 감당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감옥은 음식과 생필품이 제공되지 않았기에 수감자들을 돕는 것은 단순히 공감이 아니라 위협을 무릅쓰고 직접 찾아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적극적인 섬김이었습니다. 이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형제 사랑이 실제로 실천된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 저자는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라고 격려합니다. 즉, 고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자들이 받을 보상에 관해서 설명해 줍니다. 자, 이 말씀은 단순히 용기를 잃지 말아라 라는 위로를 넘어서 이미 보여준 믿음의 담대함을 계속 유지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내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며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약속하신 상급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믿음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할

자니라. 이렇게 선언하며 수신자들을 격려합니다. 이는 그들의 신앙을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과거의 믿음과 인내를 기억하고 현재의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결론적으로 이 단락은 믿음의 여정 속에서 과거 인내를 기억하고 장차 주실 약속을 바라보며 끝까지 흔들리지 말라는 목회적 위로와 소망의 교훈입니다. 자, 이어지는 11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믿음장이라고 불리며 믿음의 본질과 믿음으로 살아간 성경 인물들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의 고난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11장에서는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믿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저자는 믿음을 소망의 관점에서 설명하며 믿음이 장래의 목표와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실상이라는 단어는 객관적인 의미의 실체와 주관적 의미의 확신, 이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글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저자가 말하는 믿음은 허상을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실체를 주관적으로 확신하며 바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실체는 온전한 구원을 가리킵니다. 종합해서 살펴본다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온전한 구원이 결국 우리에게 실체로 나타날 것을 확신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은 아직 실체로 나타나지 않은 것이거나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초월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증거는 입증이나 확증의 뜻을 담고 있는데요. 따라서 믿음은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거나 초월적이어서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이어서 11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창조 때부터 노아 때까지 믿음의 본이 된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요. 그 결과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그의 피의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인간이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에녹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음을 배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존재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큰 상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예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방주를 지어 자기 가족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지만 노아는 믿음으로 의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자, 이어지는 11장 8절에서 22절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며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그의 아내 사례는 나이가 많았지만 믿음으로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임을 믿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결과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사라의 몸에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자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지만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음에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좋은 곳, 하늘의 고향을 바라보며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하나님

0: 이삭을 통해 수많은 자손을 이루실 것을 믿었고요. 설령 이삭이 죽는다 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고 야곱은 죽을 때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했습니다. 요셉은 죽을 때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아갈 것과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며 자기 뼈를 그곳에 매장해 달라고 유언으로 남긴 것입니다. 이어지는 23절에서 27절은 모세의 믿음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자, 모세는 성장한 뒤에 믿음으로 애굽 바로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막강한 지위와 특권을 누리며 잠시 즐길 수 있는 죄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하나님이 주실 상만 바라보며 애굽의 온갖 재물을 가지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여겼습니다. 모세는 또한 믿음으로 애굽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신뢰하며 인내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믿음으로 가치 있는 고난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당시 고난을 겪고 있는 수신자들에게 큰 격려와 신앙의 지침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초태생의 죽음을 면할 수 있었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했습니다. 포로시대에 있었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믿음으로 사자 우리와 불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렙다 과부와 수넴 여인은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고 또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잔인한 고문을 견뎌냈으며 이는 더 좋은 부활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은 동족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가난과 고난을 겪고 학대를 받으며 양과 염소의 가죽옷을 입고 위량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고난을 인내한 것입니다. 한편 십일조에 기록된 믿음의 인물들이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사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쉽게 믿지 못하고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히브리서 저자는 이 모든 공로를 이들에게 돌리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관점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믿었는가입니다. 이 인물들은 완전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믿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완전함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시련과 단련을 통해 점진적으로 신뢰와 순종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즉, 시련과 연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믿으신다는 증거입니다. 이를 통해 성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순금처럼 정결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박해 가운데 있고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고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마음껏 모일 수 없다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는 그 참된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참된 신자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픈도어 선교회 장요샘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7월 12일 주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어제에 이어 전 지역이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함경남도가 20에서 80mm로 평안도와 함경북도가 5에서 20mm로 황해도가 5mm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7도, 강릉과 광주, 목포가 26도, 함흥과 서울, 대구, 부산, 여수, 포항이 25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강계, 개성, 춘천, 대전이 24도, 신의주가 23도, 청진 22도, 해산이 21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포항 38도, 대구 35도, 함흥과 강릉, 대전이 34도, 춘천과 광주가 33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제주가 32도, 강계와 개성, 목포가 31도, 해산 30도, 신의주가 28도,

주님께서 보이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 가운데 오늘 올려드렸던 찬양의 가사와도 같이, 그리고 또 목사님 통해 전해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상한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께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님께서 아시며 우리를 단련하시며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과 소망과 함께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시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T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매주 주일 이 시간은 수원 원천 침례교회 김요셉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33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엘렐로헤 이스라엘,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창세기 33장의 말씀, 야곱이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경험할 때마다 지명을 세우는 걸 들었습니다. 베델이란 지명, 하나님 꿈속의 임재를 체험했던 곳, 마하나님, 하나님 두 군대가, 두 무리가, 두 떼가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호위하는 그 하나님의 종들을 보게 된 야곱이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줬고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씨름한 곳을 부니엘이라고 이름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 네 번째 지명의 이름을 붙인 곳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입니다. 야곱이 자기의 이름의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세기 26장에는 이삭에게 나타나서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26장에 하나님 말합니다. 나는 이제 내 하나님 될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으로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그걸 번역하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을 하나님 주십니다. 오늘 예배에는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어요. 그렇죠? 야곱이 지명을 하는 데만큼, 그러니까 뭐 베델에서라든지 마하나임이라든지 아니면 분이엘 같은 스토리들의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그 스토리에는 좀 뭐랄까 뭔가 하나님을 만나는 변화된 야곱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잘 읽어보셨으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설교하는 자 입장에서는요, 그 캐릭터가 좀 선명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야곱이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제단을 쌓고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그 제단까지 쌓아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들어왔는데 야곱이 잘한 거죠? 아니, 야곱이 괜찮은, 야곱처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제 형하고 이제 화해를 한 야곱이 잘 됐잖아요. 근데 제가 혼자 설교 준비하는 게 아니고 주석을 읽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로고스라는 프로그램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주석들을 쫙 정리해서 요 본문을 딱 넣으면 대표적인 주석들이 한 50 쫙 나오거든요. 근데 읽어보는데 저가 정말 헷갈린 거예요. 그게 뭐가 헷갈리냐면 어떤 주석은, 예를 들어 워런 윌스비 같은 사람은 야곱이 이 스토리 속에, 오늘 본문 읽은 스토리 속에 형이 이제 에서가 이제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한 그 스토리 속에 야곱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 스토리는 야곱의 잘못된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떤 주석을 또 읽어보니까 아, 야곱이 참 대단한 거래요. 이렇게 형이 가자고 그랬는데도 자기 가족을 돌보고 자기 생각을 해서 아, 형 못 갈게요. 먼저 가세요. 이렇게 양보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제 잘못만 아니라는 걸 지금 호소하고 있는데 들리세요? 모세 잘못이에요. 모세가 성경을 그렇게 써놔가지고 그 어떠란 말이야, 이 스토리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저도 좀 헷갈렸어요. 근데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야곱과 에서의 대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게 11절부터 시작을 한 건데요, 야곱은 형한테 자기가 부탁한 건 관철시켜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니까 형님 내 예물들을 지금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강권했더니 형이 받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랑 함께 동행할게. 이제 드디어 화해가 된, 함께 이제 형제의 관계를 회복했던 에서와 야곱이, 형이 말이죠, 에서한테 우리 같이 이제 갈까? 그랬더니 장황하게 야곱의 대답이, 아유 형님 이제 주라고 하면서, 형님 우리 자식들도 연하고요, 난 양떼 소떼가 너무 많은데요, 이게 너무 심하게 몰면 아, 이 모든 떼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형 먼저 가세요, 형님 먼저 가세요, 저는 이 가축들과 함께 천천히, 그리고 여기 중요해요, 세일로 가서 형님 만날게요. 그랬더니 형이, 아 그러면 말이야, 알았어 알았어, 내가 내 페이스 못 맞추는 거 알겠는데 우리 400명의 장정들의 페이스는 못 맞추겠지만 가다가 위험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내 종하고 몇 사람을 너한테 머물게 할게 라고 야곱한테 얘기했더니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어찌 그리 하니까 내가 내 주로 은혜를 얻게 하소서. 그리고 사람 붙인다는 것도 거절해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하나님한테 씨름하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제 변해서 형님한테 찾아와서 자기가 회개를 했거든요. 자기의 잘못을 무릎을 꿇으면서 형님이 형님 되도록 관계를 회복했고 거기에다가 형님의 축복을 가로챘던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많은 그 자기 소유를 형한테 나눠줬던 야곱의 모습은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의 모습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 세일로 가겠다는 야곱의 약속은 사실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세일을 안 가요. 코빼기도 안 보여요. 성경 이야기 속에서는 야곱이 다시 에서를 만나는지 전혀 기록이 없어요.
특별히 지난 두 챕터에서 32장과 34장을 보면, 아, 33장을 보면

어떤 때는 인간의 야고, 옛날의 야고, 자기 중심성이 큰 야고, 항상 잔꾀를 잘 부리던 야곱의 모습이 이 스토리 안에 32장과 33장이 나오고요. 그런데 어떤 때 보면 하나님 만나서 완전히 인간이 변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이스라엘로 회개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보여요. 제가 32장과 33장에 나와 있는 그 모습들 중에 이 약간은 이런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이 갈짓자 걸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근데 굉장히 의도적으로 모세가 잘하셨는데 우리 이 창세기의 기록 속에 이 부분이 거의 의도성이 강하다고 느낄 정도로 조금만 보면 이게 보이는 것 같아요. 먼저 야곱의 모습 속에서요. 야곱이 이제 땅에 들어오니까 여기가 이제 에서 테리토리란 말이에요.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해서는 여기 형이 노는 동네예요. 그래서 형한테 사람을 보내는 모습은 야곱이에요. 그런데 형한테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이에 형한테 사람을 보내고 있는 그 사이에 야곱은 마하나임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아요. 영적으로 민감한 야곱, 육적으로 굉장히 JQ가 잘 돌아가는 야곱. 그래서 두려움이 형이 그 다음에 소식을 듣잖아요. 형이 400명 데려 온다고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가족을 둘로 나눠요. 자기 가족을 한쪽 치면 이쪽이 살고 이쪽 치면 저쪽이 살고 내가 뒤에 있다가 둘 중에 하나 살아있는 곳에 딱 붙어야지. 이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두려운 똑같은 야곱이 32장에 그렇게 두 패로 나눈 다음에 두 군대로 나눈 다음에 마하나임이 두 팀이라는 뜻이기도 한데 거기서 자기 잔뼈를 이용한 두 대로 나눈 다음에는 야곱이 또 그 앞에서 처음으로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야곱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께 간절해요. 아, 그런데 야곱이 또 생각해 보니까 형이 온다고 그러니까 400명 데려 온다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을 보내서 자기 가축들을 세 대씩이나 보내요. 그러면서 갈 때마다 종들한테 시키죠. 당신의 종, 주의 종된 야곱이 보내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세 번씩이나 뇌물을 보내요. 그 뇌물을 보냈던 이 야곱은 곧 이스라엘이 돼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안 놓고 끝까지 씨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야곱이 끼가 또 그 사이에 씨름하면서 야곱이 갑자기 야곱이 나타나요.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야곱이 나타나서 당신 이름 뭐예요? 하고 하나님한테 알면서 물어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에게 새 이름을 받아요. 오히려 내 이름 할 필요 없어. 너 알잖아. 나는 너를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이제 33장에 가서 야곱이 또 세 팀으로 나눠요. 제일 앞에는 그 두 종의와 자녀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는 레아와 그 아들들, 그리고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을 놓고 그때 스토리 보면 야곱이 맨 뒤에 있어야 되는데 32장을 보면 야곱이 또 이번에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에서한테 갑니다. 에서한테 매우 겸손하게 접근합니다. 회개하는 모습으로 화해하는 모습으로 야곱은 에서한테 무릎 꿇고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드린 본문이요. 에서가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동행을 거부하고 그 대신에 에서한테는 자기가 그동안에 회개하고 형의 축복을 가로챈 것에 대한 보상으로 예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세일에서 만나자고 연막치고요. 근데 세겜에 와서 오늘 마지막 스토리죠. 엘 엘로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어느 장단에 춤추란 말이에요. 이 설교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야곱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보입니다.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세요? 어떤 때는 야곱이고요.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에요. 어떤 때는 정말 믿음의 모습에 헌신적이고 영적으로 하나님한테 무릎 꿇은 겸손한 내 모습이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옛날 요셉이 또 나와요. 내가 옛 야곱인지 새 이스라엘인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본받아야 할 이스라엘을 설교해야 되는지 아니면 따라가지 말아야 할 야곱을 설교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오늘 설교 제목을 봅니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 사실 우리 모두의 가장 정확한 자화상이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두 존재를 가지고 자킬과 하이드와 같은 영성을

명리하고 있는 여론과 저의 모습이 아닐까요? 어느 날은 큐티하고 열심히 은혜 받고 그날 하루를 영적으로 잘 살아요. 근데 저녁에 가서 또 내 육신이 나를 이기고 내 영혼을, 내 영적인 그 은혜 받음을 또 이렇게 짓밟아 버리고 내 육신의 모습이 나타나요. 오늘 메시지의 중심은 야곱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고 있어요. 예, 우리 그래요.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우리는 또 죄집니다. 우리는 또 쓰러집니다.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바뀌어가요. 근데 내 스토리에 딱 한 가지, 나 중심적일 때는 그게 안 보이는데요. 제대로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 모습을 보면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불변하는 한 존재가 있어요. 제 삶은 막 요동을 치지만 하나님이 저를 붙잡고 계세요.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아닐까요? 내 영성이 뛰어나서, 내 모습이 너무 멋져서,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굉장히 좌절한 가운데, 어떤 분은 굉장히 승리에 가득 차서 오늘 이 예배에 오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엘입니다. 엘.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컨스턴트 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하란에 살고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명을 주시거든요. 그 명이 뭐냐면, 야곱아,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 붓고 거기서 나한테 서원했잖아.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리마인드 해준 게 어디냐면 베델로 가라는 거였어요. 야곱은 형 에서를 거짓말 친 것도 문제지만 오늘 이 스토리 속에 그 행간을 잘 읽으면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이동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분이엘에 가서 거기서는 하나님 말씀만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영적인 깊숙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형을 만나서 화해까지 이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인데요. 야곱이 너 태어난 땅으로 가, 갔는데 숫곳에 갔고 숫곳에서 세겜까지 가서 거기에서 땅도 사고 집도 지어요. 질문이요. 야곱은 여기가 야곱일까요? 이스라엘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을까요? 순종했을까요? 여러분들 표정이 굉장히 헷갈리네요. 예, 제가 의도한 바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반순종이에요. 왜 반순종이냐면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순종은 뭐냐 하면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야 돼요. 나중에 베델로 돌아갑니다. 근데 34장과 35장에는 베델이 아닌 세겜에 또아리를 들고 세겜에서 집 땅 사고, 그러니까 숫곳에서는 붓들을 짓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보이세요? 혹시 숫곳에 가서 이제 숫곳이 아까 지도에서 보시면 그 요단강 이렇게 건너기 직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있는데 여기 있을까? 근데 조금 더 마음속에 또 찝찝하니까 하나님 순종해야 되는데, 아 그렇지, 내 하는 출생지로 가려보니까 그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지. 들어갔는데 세겜 땅에 딱 가보니까 세겜이 동네가 좋아. 마치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보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좋아 보이고 아브라함은 네가 그쪽으로 가면 난 이쪽으로 갈게. 그래서 자기가 선택했던 길이 자기 중심성, 자기 생각할 때 모든 것이 자기가 볼 때 선하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선택하고 결정한 곳이 세겜이에요. 반순종. 불순종도 아니고 온전한 순종도 아니에요. 세겜에 가서 땅 사고 거기에 정착을 해요. 몇 년 동안 살아요. 말씀드릴 수 있는데 34장의 스토리가 너무 충격적인 스토리예요. 34장과 35장이에요. 세겜 땅에서 딸 디나가 마실 나갔다가 성추행 당하고 거기에서

디나를 디나의 그 순결을 빼앗긴 것을 응징하기 위해서 디나의 오빠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사건이 34장과 35장에 일어납니다. 베델에까지 가지 않은 불완전한 순종,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와의 화해까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왔던 베델까지 가지 않고 직항하지 않고 도중에 멈춰선 것. 순종의 모습은 있지만 순종의 능력을 부인하는 야곱의 모습이 이 스토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으로 포장된 반순종.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영적인 제일 위험한 것, 타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야곱이 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도 약속의 땅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아니, 하나님 베델까지 가라고 했는데 뭐 하나님 시킨 대로 거의 다 왔잖아. 나 여기서 그냥 거기에서 나 그냥 여기서 제단 쌓을게. 베델까지 갈 필요 없어. 그냥 여기서 제단을 쌓고 여기가 제단의 이름을 내가 지면 하나님이 여기서도 예배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세겜에 머물며 세상을 가까이 한 야곱이 그 가족에게 영적인 타락과 물두름에 그리고 대학살의 끔찍한 비극까지 경험하게 되는 야곱의 모습이 보입니다. 물론 이 안에 교훈이 많이 있죠. 세상과 적당한 타협은 우리 안에 가정을 무너뜨리는 악의 사슬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메시지의 중심은 야곱의 반순종도 아니에요. 야곱인가 이스라엘인가 순종했나 불순종했나.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파워예요. 세겜 땅에서 딸이 성추행을 당하고 아들들이 살인을 저지르지만 베델로 돌아가는, 베델로 다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35장에 다시 나옵니다. 다음 주에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 삶 속에 야곱의 모습이 있네요. 어떤 때는 옛날에 요셉이 나오고 어떤 때는 은혜로 구원해 주신 새로운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저의 약한 이중성, 헷갈리는 모습, 가족이 봐도 아버지의 죄성과 아버지의 영성이 이렇게 섞여 있는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 저 어떻게 살을까요? 어떻게 하루하루 이 좌절과 실패, 승리와 기쁨이 반복되는 제 삶 속에서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쫓고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로 구원하시고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이 본문 이 문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는 그의 뽀예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여기 뽀예마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만들고 계세요. 나는 공사 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부부끼리 이렇게 한번 눈짓을 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당신 아직 만들고 있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You are God's workmanship. 당신은 하나님이 아직도 공사 중인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이게 복음입니다. 엘 엘로히 이스라엘, 엘 엘로헤 요셉. 하나님,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 요셉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대로 허물과 죄로

0: 죽었던 저, 이 세상 풍속을 아직도 쫓고 있는 저, 육신의, 육신과 정력을 원하는 대로 지금도 행하고 있는 저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시고 앉히시고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완전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원천침례교회 김효셉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70-7018-1331, 070-7018번에 1331번 수원원천침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예수는?
1: 네.
0: 예수는?
1: 그리스도.
0: 우리는?
1: 하나님의 자녀. 누구야?
0: 아멘.
1: 아멘.
0: 주의로 한번 해보자.
1: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0: 이름이 거룩하여
1: 주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어느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대신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시고.
0: 잠깐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1: 네.
0: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고.

0: 하나님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1: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북한 주민이 입술로 선포한 고백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극동방송의 전파는 새벽이 되면 북한 주민들의 유일한 예배 통로가 됩니다. 광야 같은 환경에서도 주님을 높이는 이 자매의 고백이 더 많은 북한의 형제자매의 입술에서도 선포될 수 있도록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실 동역자를 오늘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시거나 042-828-9330번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넘치는 방송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삐삐치니 윤재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에 내 뜻과 계획대로 하려다 보니 두려움이 내 마음에 엄습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배어있는 두려움과 거짓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길 기도드리며 내 영혼의 삐삐치니 시작합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오늘 내용은의 삐삐찐이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나의 힘 되신 주 여호와.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온의 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은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 가운데 하나입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 마침내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건축의 완성이 아니라 임재의 완성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성막이 완성되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히 임하셨을 때 비로소 성막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건물은 사람이 세웠지만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때야 비로소 성막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집이라도 주인이 살지 않으면 빈집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먼지만 쌓일 뿐 생명의 온기는 사라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지 않으시면 그 삶은 결국 빈 성막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힘없이 달려갑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재산, 더 큰 명예를 얻기 위해 인생을 바칩니다. 그러나 정상에 오른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행복하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성공은 영혼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공허함의 밑바닥에는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0: 하지만 가장 소중한 생명의 주인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결국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 경험이 기준이 되고 내 감정이 법이 되고 내 계산이 모든 선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일이 틀어져도 불안하고 계획이 어긋나면 쉽게 낙심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없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여도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며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40장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우자 모세조차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자신의 권위와 경험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도록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입술에는 자연스럽게 이런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환경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마음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죄만 용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등감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십자가는 너는 가치 없는 존재라는 세상의 거짓말을 무너뜨리고 너는 내가 생명까지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존재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세상의 평가에서 찾는 사람은 평생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가치를 십자가에서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미 존귀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기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께로 가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주인으로 앉아 있습니까? 내 자존심입니까? 내 욕심입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 없는 인생은 아무리 화려해도 빈성막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인생은 비록 광야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룩한 성전임을 오늘도 기억하시는 귀한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4787번님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이 시간에 처음으로 찬송과 신청합니다. 크고 놀라운 평가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건주 집사님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 함께 하시면서요. 주님께서 주시는 정말 크고 놀라운 평화 맛보시길 원합니다. 함께 부르는 찬양입니다. 새 찬송가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

베드로 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을 잊지 않고요. 늘 주님 앞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예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용은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의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역대상

다윗이 말했습니다. 이곳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번제단을 쌓을 것이다. 다윗이 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외국인을 불러 모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윗은 그들 가운데서 석수들을 뽑아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돌을 다듬게 했습니다. 다윗은 쇠를 굉장히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 쇠는 문짝에 쓸 목과 돌적이를 만드는 데 쓰였습니다. 다윗은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은 노쇠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백향목도 준비했습니다. 그 백향목은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다윗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위해 짓는 성전은 세상의 이름을 떨칠 수 있을 정도로 크고 아름다워야 한다. 그런데 내 아들은 아직 어리고 배워야 할 것도 많으므로 내가 성전 지을 준비를 해놓아야겠다. 그래서 다윗은 죽기 전에 필요한 것을 많이 준비해놨습니다. 그런 다음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지으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드릴 성전을 짓고 싶지만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전쟁을 많이 치르는 동안 사람을 수없이 죽였으므로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러나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인데 그는 평화의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사방의 모든 원수로부터 그를 지킬 것이며 그에게 평화를 주도록 하겠다. 그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와 안정을 누릴 것이다.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의 나라를 강하게 하며 그의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그 보좌가 영원히 이어지게 할 것이다. 다윗이 또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너를 번영케 하시기를 바란다. 여호와께서 너를 두고 말씀하신 대로 네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기를 바란다. 또한 여호와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실 텐데 아무쪼록 여호와께서 너에게 슬기와 깨달음을 주셔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킬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란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모세에게 주신 규례와 율법을 잘 지켜라. 지키기만 하면 성공할 것이다. 강하고 용감하여라. 두려워하거나 용기를 잃지 마라. 솔로몬아, 네가 어려운 가운데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무게를 달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구리와 쇠를 준비해 놓았다. 또한 나무와 돌도 준비해 놓았다. 그러나 네가 보태야 할 것들이 있다. 너에게는 일꾼이 많이 있다. 채석공과 석수와 목수가 있고 온갖 일을 잘하는 기술자들이 있다. 그들은 금과 은과 구리와 쇠로 만드는 일을 잘한다. 기술자는 셀 수도 없이 많다.

이제 일을 시작하여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에게 자기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소. 그리고 이 땅 주민을 나에게 넘겨주어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굴복시키셨소. 이제 여러분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시오.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지으시오. 여호와께 예배드릴 성전을 지으시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들도 옮기시오.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 늙게 되자 자기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30세 이상 된 레위 사람의 수를 계산해 보았더니 모두 3만 8천 명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 일을 맡았고 6천 명은 관리와 재판관의 일을 맡았습니다. 4천 명은 문지기가 되었고 나머지 4천 명은 다윗이 찬양하는 데 쓰려고 만든 악기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다윗은 레위 사람을 레위의 아들인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의 가문에 따라 세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게르손 자손 가운데는 라단과 시므이가 있습니다. 라단의 맏아들은 여히엘이고 그 아래로 세담과 요엘이 있습니다. 시므이의 아들은 슬로믹과 하시엘과 하란이며 이들은 라단 가문의 지도자입니다. 시므이의 다른 아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입니다. 야핫은 맏아들이고 시사가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나 여우스와 브리아는 자녀가 많지 않으므로 그들은 한 집안으로 묶어 취급되었습니다. 고핫의 아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로 모두 4명입니다. 아므람의 아들은 아론과 모세입니다. 아론은 그의 자손과 함께 영원히 구별되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데 필요한 거룩한 물건인 성물들을 준비하고 여호와 앞에 제물을 바치고 제사장으로서 여호와를 섬기며 영원히 그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일을 위해 뽑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에만 속했습니다.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입니다. 게르솜의 맏아들은 스브엘입니다. 엘리에셀의 맏아들은 르하비아입니다. 엘리에셀은 다른 아들이 없었으나 르하비아는 아들이 많았습니다. 이스할의 맏아들은 슬롬이시고 헤브론의 맏아들은 여리아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마랴이고 셋째 아들은 야하시엘이고 넷째 아들은 여가무암입니다. 우시엘의 맏아들은 미가이고 둘째 아들은 이시아입니다. 무라리의 아들은 마흘리와 무시이며 마흘리의 아들은 엘르아살과 기스입니다. 엘르아살은 아들 없이 딸들만 두고 죽었습니다. 엘르아살의 딸들은 사촌인 기스의 아들들과 결혼했습니다. 무시의 아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무스로 모두 3명입니다. 이들이 가문별로 적은 레위의 자손이며 각 가문의 지도자입니다. 20세 이상의 사람은 모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을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해주시며 영원히 예루살렘에 계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레위 사람이 주님의 장막인 성막을 옮길 필요가 없고 여호와를

섬기는 데에 필요한 물건들도 옮길 필요가 없다. 다윗의 마지막 지시는 레위 사람의 수를 세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된 사람의 수를 다 세었습니다. 레위 사람은 아론의 자손을 돕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도왔습니다. 성전 뜰과 방을 관리하고 모든 거룩한 것을 깨끗이 하고 그 밖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을 맡아 했습니다. 상위에 쌓아두는 빵인 진설병과 곡식 제물로 쓸 고운 가루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인 무교전병을 관리하는 일이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 밖에 굽고 반죽하고 온갖 물건의 부피나 크기를 재는 일도 맡아 했습니다. 또한 레위 사람들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서서 감사드리고 찬양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마다 여호와께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규례에 정해진 수효에 따라 날마다 여호와 앞에서 섬겼습니다. 이처럼 레위 사람은 만남의 장막인 회막과 거룩한 곳인 성소를 관리하고 그들의 친척 아론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도왔습니다.

아론의 자손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아론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그들의 아버지보다도 먼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엘르아살 가문과 이다말 가문을 둘로 나누어서 따로따로 일을 맡겼습니다.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습니다. 이다말의 가문보다 엘르아살의 가문에 지도자가 더 많았습니다. 엘르아살의 가문에는 지도자가 16명 있었고 이다말의 가문에는 8명 있었습니다. 제비를 뽑아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가문에서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각 가문에서 뽑힌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거룩한 곳인 성소를 맡고 어떤 사람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레위 사람이며 느다넬의 아들인 서기관 스마야가 다윗 왕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각 가문의 지도자들 앞에서 그 자손들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 엘르아살과 이다말 가문이 맡은 일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으로 뽑힌 사람은 여호야립이고 둘째는 여다야입니다. 셋째는 하림이고 넷째는 스오림입니다. 다섯째는 말기야이고 여섯째는 미야민입니다. 일곱째는 하코스이고 여덟째는 아비야입니다. 아홉째는 예수아이고 열째는 스가냐입니다. 열한째는 엘리아십이고 열두째는 야김입니다. 열셋째는 훗바이고 열넷째는 예세부압입니다. 열다섯째는 빌가이고 열여섯째는 임멜입니다. 열일곱째는 헤실이고 열여덟째는 합비세스입니다. 열아홉째는 부다히야이고 스무째는 여헤스겔입니다. 스물한째는 야긴이고 스물두째는 가물입니다. 스물셋째는 들라야이고 스물넷째는 마아시아입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도록 뽑힌 사람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론이 세운 규례에 복종했습니다.

나머지 레위 자손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수바엘은 아므람의 자손이며 수바엘의 자손은 예드야입니다. 이시야는 르하베아의 맏아들입니다. 이스라엘 가문에는 슬로못이 있고 슬로못의 자손은 야하십니다. 헤브론의 맏아들은 여리아이며 둘째는 아마랴이고 셋째는 야하시엘이고 넷째는 여가무암입니다. 우시엘의 아들은 미가이며 미가의 아들은 사밀입니다. 미가의 동생은 이시야이고 이시야의 아들은 스가랴입니다. 므라리의 자손은 마흘리와 무시입니다. 야아시아의 아들은 분호입니다. 야아시아의 또 다른 아들은 소함과 삭굴과 이브리입니다. 마흘리의 아들은 엘르아살이고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기스의 아들은 여라무엘입니다. 무시의 아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못입니다. 이들이 가문별로 적은 레위 사람입니다. 그들도 그들의 친척인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처럼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각 가문의 지도자들 앞에서 일을 막기 위해 제비를 뽑았습니다. 맏아들의 집안이나 막내 아들의 집안이나 똑같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다윗과 군대 사령관들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을 뽑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연주하게 했습니다. 이런 일을 맡은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삽의 아들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입니다. 다윗왕은 아삽의 아들들을 뽑아 그들 아버지의 지도하에 왕의 명령을 따라 거룩한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여두둔의 아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하사벼와 마띠디아는 여두둔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여두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헤만의 아들은 북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기딸디와 로엠디엘셀과 요스 부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윗의 선견자 헤만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헤만에게 그를 높여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헤만에게 아들 14명과 딸 3명을 주었습니다. 헤만은 아들들을 지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며 노래를 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다윗 왕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이들과 이들의 친척 레위 사람은 모두 288명이며 여호와께 찬양하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각 사람이 제비를 뽑아 성전에서 일할 순서를 정했습니다. 젊은이나 늙은이나 선생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모두 똑같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첫째로 아삽 가문의 요셉과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둘째는 그달리아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셋째는 삭굴과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넷째는 이스리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다섯째는 느다냐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여섯째는 북기야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일곱째는 여사렐라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여덟째는 여사야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아홉째는 마따냐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열째는 시므이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열한째는 아사렐과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열두째는 하사벼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열셋째는 수바엘과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열넷째는 마띠디아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열다섯째는 여레못과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열여섯째는 하나냐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열일곱째는 요스 부가사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열여덟째는 하나니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열아홉째는 말로디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스무째는 엘리아다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스물한째는 호딜과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스물두째는 기딸디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스물셋째는 마하시옷과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스물넷째는 로암디에셀과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요즘 다시 열심히 부르고 듣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영원한 꿈꾸는 목사라는 별명이 딱 어울리셨던 분이죠. 고 김중건 목사님의 고백이 담긴 찬양입니다. 살아생전 목사님이 선포하셨던 많은 고백 또 많은 말씀 중에 이런 소원이 있으셨대요. 내 소원이 있다면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거, 내 의식이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싶소. 의식이 없는 순간에도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싶다는 목사님의 고백. 네, 나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죽음 앞에서 제대로 증명되는 거겠죠? 죽음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0: 여러분 잘 들으세요.
1: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네,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이 대답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믿음의 청년들의 고백 함께 하셨지요? 함께 외치셨나요? 결국 이 질문에 대답이 우리의 믿음이고 또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일 겁니다. 이 소식이 우리 삶의 기쁜 소식이 되길, 샬롬의 소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라 영어 찬양으로 함께 하시고요. 서울 카펠라 합창단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한보영의 음성으로 세 곡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편 59편 9절에서 11절,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저의 힘을 인하여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돋게 하시리이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옹기장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라이플로드 싱어즈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트루바의 축복한 오라까지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이유 대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고 반사해내는 기쁘고 복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주 찬양 들려드리면서 모닝 프레이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천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프랑스에는 유명한 삶은 개구리 요리가 있습니다. 이 요리는 손님이 앉아있는 식탁 위에 버너와 냄비를 가져다 놓고 시작하는데요. 손님이 직접 보는 앞에서 개구리를 산 채 냄비에 넣고 조리를 시작합니다. 이때 물이 너무 뜨거우면 개구리가 펄쩍 튀어나오기 때문에 맨 처음 냄비 속에는 개구리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의 물을 부어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개구리는 따뜻한 물이 아주 기분 좋은 듯이 가만히 엎드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매우 약한 불로 물을 데우기 시작하는데요. 아주 느린 속도로 서서히 가열하기 때문에 개구리는 자신이 삶아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기분 좋게 잠을 자면서 죽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이나 통일신라가 멸망한 건 외부의 침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전이 사라짐으로써 서로 단결하지 못하고 목적과 목표의식이 없어져 그냥 내부에서 저절로 무너졌던 건데요. 이렇게 평안할 때 넘어지는 것은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평안함만을 누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끊임없이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십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약 100년 전 애굽에서는 3000년 된 고분이 발굴됐습니다. 그 안에서는 미라가 나왔고 그 옆으로 꽃병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요. 이 꽃병은 런던의 대형 박물관으로 보내던 중 누군가의 실수로 깨지고 말았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깨진 꽃병 바닥에서 몇 개의 완두가 발견됐습니다. 그 완두는 너무 오래됐기에 겉이 쭈글쭈글하고 차돌처럼 딱딱한 상태였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완두를 연구 검토한 뒤 땅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딱 30일 뒤 새파란 싹이 돋아났습니다. 3000년간 침묵을 지킨 생명이 잠에서 깨어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이루어진 때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분명히 이루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바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말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비전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아멘. 시편 62편 5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근심은 두려움 때문에 생깁니다. 누군가는 두려움을 현실처럼 보이는 거짓 증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근심과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실 겁니다. 믿음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지키신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들을 아직 자각하지 못했을지라도 존재하는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이 믿는 자들을 위한 것임을 보게 되고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동일한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그러니 근심, 두려움을 내려놓고 믿음과 소망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시며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도 그분의 약속을 당신의 현실로 바꾸고 계십니다. 믿습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유명한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은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성공을 이룬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 말을 들으면 99%의 노력에 초점을 맞추곤 하는데요. 하지만 그가 원래 의도했던 바는 1%의 영감이 성공을 이룬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었다고 합니다. 99%의 노력을 해도 1%의 영감이 없다면 성공할 수 없겠죠. 이 1%의 영감이 99%의 노력을 이끌어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와 목적이 있으면 비전은 이루어집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친히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칫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비전이 이뤄질 확률에 대해 따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단 1%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100%가 되고 99%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지 않으시면 0%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모든 비전을 입체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이뤄가시는 분이십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의 만나. 매주 이 시간에는 대흥 침례교회 정인택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랑의 향기라는 말씀입니다.

0: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 지난 5주 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감사의 향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경험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것이 은혜인 것 믿으시나요? 이 아침에 우리에게는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으신가요? 감사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그리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감사는 은혜를 잊지 않는 능력이다. 어떤 능력이냐면요, 감사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당시에 나병 환자는 나병이 생기면 가족으로부터 격리되고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또 이 나병은요 다른 질병과 다르게 점점 고통이 없어져가는 그런 병입니다. 손이 문드러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그런데 고통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마치 나병이 우리가 갖고 있는 죄와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죄가 그렇지요. 죄를 지어도 감각이 점점 무뎌지는 것이 죄이지요. 그래서 이 나병이 완전히 치료됐다는 것을 의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가족과 떨어져 있고 사회와 격리되어 있는 이 사람들, 또 정상적인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이 갈증이 많은 사람들, 갈망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근데 예수님이요, 그들을 그 자리에서 고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치유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네가 치유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놀랍게도요, 이 갈망하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의 말씀만 믿고 성전을 향하여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이제 그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만이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는 무엇인가요? 감사의 시작은 예수님을 향하여 돌아오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0: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이 본다는 이 단어는 그냥 우리의 눈으로 내 사물을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깨닫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성전에 있는 제사장을 향하여서 가던 중에 길가에서 내가 나은 것을 알았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있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갈급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인생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 사람은 깨닫는 겁니다. 10명이 모두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만이 깨닫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이 10명이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이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바로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도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건 믿으시나요? 아멘. 앞으로 또 남아있는 이 6개월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것 믿으시나요? 아멘. 예, 그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것이 깨달아져야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무엇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돌아온 사람, 나병

0: 나병이 치유된 이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나병이 치유됐다는 것은 다시 고통이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나병은요,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질병이 나병입니다. 그런데 이제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고통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치유받았다는 이 말씀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갈망하고 있었던 질병에서는 놓였는데 다시 인생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이제 이들은요, 다시 가족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알지 못하지요. 그 가족들이 나를 환대해 줄까 알지 못합니다. 내가 인생에 짐을 지었던 모든 것들 다시 짊어져야 됩니다. 그동안은요, 이 나병이라는 질병 때문에 나병이라는 질병만 없으면 다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이 떠나가고 나니까, 예수님의 귀하신 은혜로 치유받고 나니까 다시 고통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요? 다시 고통이 나에게 찾아왔지만 이 고통이 내가 그 나병 환자로 있을 때 갈망했던 그 삶 속에서 내가 변화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온 이 질병의 삶 속에서, 다시 찾아온 이 고통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은혜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없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장중에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103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0: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그분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은혜 안에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내 삶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시간이 은혜인 것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도, 질병이 떠나고 다시 고통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앞으로의 문제와 아픔의 시간들이 있겠지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은요,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나를 치료하신 분, 그 분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 환자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내 삶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시간과 약속과 이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인간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길이고 빛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향해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시선이요, 세상을 향하여 분산이 됩니다. 저희 아들이 어릴 때인데요, 제가 큰 맘 먹고 어린이날 귀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용돈도 많이 모으고요, 그리고 열심히 여러 번 생각한 끝에 비싸지만 아들을 위해 선물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요, 그 선물을 흘러보는데 선물에는 관심이 없고 그거를 포장한 뽁뽁이 아시나요? 거기에 꽂혀서 하루 종일 그 뽁뽁이만 가지고 노는 겁니다. 뽁뽁뽁뽁뽁뽁. 그리고요, 제가 준 선물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속상하지요. 아, 그냥 그거보다 이게 훨씬 재밌는 장난감인데 이 아이는요, 그 포장지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우신 은혜, 놀라

0: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싸고 있는 세상의 방법들,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것, 더 많이 건강하고 싶은 것, 더 많이 누리고 싶은 것, 이것에 관심이 끌려서 끊임없이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 은혜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감사는 무엇이냐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은택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너희 삶 속에서 이 은혜 속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다른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그것이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어떤 것이 감사일까요?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감사는 축복보다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무엇보다요? 축복보다 축복이 되시는 주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감사는 축복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를 붙잡는 겁니다. 12일 동안 혈류병 걸렸던 여인이요, 많은 의사를 만나고 모든 재물을 다 탕진했지만 낫지를 못했습니다. 그 여인의 마지막 소망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그것이 그 여인의 마지막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단순히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게 소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그걸 붙잡는 게 소망입니다. 이 여인은요,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리고 12회 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그 질병이 떠나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많은 군중 속에서 이 여인을 찾아내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질병보다 이 여인의 영혼을 만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무엇을 붙잡냐면 내가 원하는 축복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돌아온 이 나병 환자는 바로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0: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이 엎드리다 이 단어가요, 예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 치유된 돌아온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겁니다. 무엇이 감사인가요? 다시 돌아와서 이분이 바로 나를 치료하신 분인 것을 경배하는 겁니다. 아홉 사람은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성전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을 가다가 그가 치유받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야 하지만 나았다는 확신이 들고, 그리고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홉 명은 성전을 향해 다가가고 있고 이 한 명은 성전 되시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진정한 감사는 무엇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아시고 내 인생에 주관하시고 나를 붙잡으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으로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고 이 아침에도 내 인생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음을 보고 있음에도, 내 앞에 큰 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은혜이고, 그리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두 팔 벌리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감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으로 내 앞에 있는 그 큰

0: 산이 평지가 되고 내 앞에 있는 그 바다가 갈라지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들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0: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들이 되라. 그리고 그 뒤에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하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바로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나오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제 감사는요, 나를 축복하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이 이방인 외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감사하러 돌아온 사람이 없냐고 질문하십니다. 이 본문을 읽다가 또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은 하루는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시지요.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요, 지금 갈증이 심한 여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지만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와서 물길로 나오지 못하고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물길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그와 대화를 하십니다. 대화 내용을 보니까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다 남편이 아니고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의 남편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목마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갈급함으로 나와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그에게 말을 것이죠. 나에게 물 한 잔만 줄 수 있냐고. 그 여인이요, 까칠하게 대답합니다. 당신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취급하는데 더군다나 여인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그렇게 반응 안 할 텐데, 나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인의 귀가 번쩍 열립니다. 그런 물이 있으면 놔둬 주십시오. 예, 이 여인은요, 목마른 여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마을에 살고 있지만 아무도 함께해 주지 않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지금 물을 깃고 있는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살아가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스토리를 알고 계신 이분,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보니까 당신이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질문이 바뀝니다. 예배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우리는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산에서 예배하는데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정말 예배입니까? 예수님 답변하시죠. 거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이때가 언제입니까? 그 주님을 만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 여인이 그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다 알고 계시는 그분, 그분께 예배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장소가 예배의 자리인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존장한 감사는 무엇이냐면 그분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의 주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이 아침에 감사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요, 물동리를 팽겨쳐 놓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왜 왔습니까? 물길로 왔잖아요. 이 물 길어야 되니까.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물 길으려고 왔던 그 물동이 그렇게 목말라하던 인생의 문제, 그 문제가 해결된 그 순간에 그런 달려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외치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 인생을 다 알고 있는 이분이시다. 이제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여인은 지금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내 인생의 물동이보다 이 주님이 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 주님을 붙잡으시는 겁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붙잡으심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 하나님의 귀하신 영광,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이 감사라는 이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0: 성찬이라는 단어입니다. 성찬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자기의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잔을 주시면서 내 피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시죠. 놀랍게도 이 감사라는 단어는요, 이 성찬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주님, 우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여전히 우리가 떡을 떼며 잔을 떼며 그 주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전능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잡으시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그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심으로 내 생에 어떤 축복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붙잡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감사는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 남기는 향기이다. 우리는 지금 5주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향기는 우리의 향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요. 우리는 냄새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감사는 무엇이냐면요,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 안에 예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자연스럽게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향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한 향기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돌아온 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며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0: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쓰고 있는 누가는요, 의사입니다. 지금 의사가 예수님 앞에 온 환자에 대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환자가 치유받았다고 쓰지 않고 그 환자가 구원받았다고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치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관심이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치유에 관심이 있고 물질에 관심이 있고 명예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구원에 관심이 있는 분이십니다. 진정한 감사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존재하는 것이 감사인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그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1: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0: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무엇인가요? 이 범사에는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외롭고 힘들 때에도,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시간에도, 마치 나병 환자처럼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시간에도, 그리고 우리가 쓰러지고 약해지는 시간에도,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내 삶 가운데서 은혜가 없는 그 시간에도 이 모든 것들을 범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어떤 특정한 시간에 무엇을 이루었기에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이 돌아온 이 사람은 바로 내가 누구에게 엎드려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나를 치료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내 예배의 대상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내 능력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외치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 죽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그것이 감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윤택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0: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나를 향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가라. 장소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네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그 육신의 질병을 고치고 다시 돌아가는 그 시간에는 이제 예수의 귀하신 생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대형의 모든 성도들아, 이 맥주 감사주의에 감사하고 있는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이제 일어나 돌아가라.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계속 계실 거 아니잖아요. 나가시면서 집에 가실 거잖아요. 여러분의 사임의 자리로 가실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결코 소금 창고가 되어서는 아닙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예, 그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끼리 모여서 소금 창고로 사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요. 너희는 가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이 땅에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고 이 산에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고 너희의 세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저 예배당의 문을 열고 다시 우리의 장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그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왜 가셔야 되나요? 주님이 그를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그의 감사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장소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영광으로 살게 하시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로 세상을 향하여 예수의 향기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감사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의 향기, 감사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 같이 있습니다.
1: 감사는 은혜를 잊지 않는 능력이다.
0: 감사는요, 은혜를 잊지 않는 능력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도 돌아가시면서 이 6개월 동안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세어볼 수 있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1: 감사는 축복보다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0: 축복보다 주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는 원하는 그 축복을 선택하는데 주님을 붙잡으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도 그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는 여인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게 하시고 그것이 감사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1: 감사는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 남기는 향기이다.
0: 여러분, 구원받으셨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나요? 아멘. 그렇다면 세상에 그 향기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오늘의 만나, 지금까지 대흥침례교회 정인택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대흥침례교회 042-525국에 8881번이나 대전전화 042-828국에 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FEBC 곧이어서 세 주간을 맞으며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새 주간을 맞으며의 공부영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들은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 준비로 분주하죠. 사실 여름 성경학교 정말 중요합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 여름 성경학교에서 은혜받은 기억이 새롭습니다. 선생님들이 들려주신 성경 속의 인물들의 얘기는 우리의 신앙 성장에 큰 도움을 주죠. 또 재미있는 오락시간, 맛있는 간식시간, 또 점심시간에 먹던 국수 등 아직도 기억에 새로운데요. 자녀들이 이 여름 성경학교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면하시고요.

누구 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를 교회력에서는 비축제기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교회와 신앙의 성장이 힘쓰는 때죠. 곧 교회마다 열리는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는 신앙 성장과 성숙에 큰 도움을 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일곱째 주일이고 예전색은 녹색입니다. 녹색은 생명과 번영을 상징한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간에 창세기 18장, 골로새서 1장,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서 믿음의 전진에 대해 묵상해 보십시오.

7월 13일 월요일에 유재기 목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7년 전인 1949년 7월 13일에 농촌운동에 평생을 바친 유재기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경북 영주 출신으로 1934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 경상북도 칠곡교부에서 첫 목회를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농민들의 문맹 퇴치, 농촌 개몽을 위해 힘쓰게 되죠. 유재기 목사님은 장로교 총회 농촌부를 신설하도록 하고 농우회를 조직합니다. 당시 일본 경찰은 농촌 연구 모임이었던 농회를 비밀 결사라는 이유로 관계자 모두를 체포했고 그때 유재기 목사님도 함께 검석돼 모진 고문과 함께 옥고를 치릅니다. 유재기 목사님은 해방 후 상경에 흥국 형제단을 조직하고 농민 복음학교를 세워 농촌운동과 민족운동을 계속해 나가는데 그러던 중 과로로 지금으로부터 77년 전인 1949년 7월 13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7월 14일 화요일에는 이준 열사가 순국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헤이그 밀사 사건의 이준 열사가 지금으로부터 119년 전인 1907년 7월 14일 순국했는데요. 헤이그 밀사 사건이 교회를 중심으로 계획됐고 이준 열사가 신앙인이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준 열사는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님의 지도를 받은 신앙인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수도 헤이그에서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린다는 소식 국내에 전해준 것이 바로 헐버트 선교사님이었는데 헐버트 선교사님으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님은 헤이그의 밀사를 파견하기 위해 힘쓰죠. 이 같은 노력이 열매를 맺어 고종이 이상설을 정사로 이준을 부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이상설과 이준은 러시아를 거쳐 헤이그로 가게 되는데 러시아에서 전 러시아 공사관의 참사관인 이위종이 합류하게 되죠. 이들은 헤이그에서 한국이 강제로 나라를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본 대표들의 반대로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좌절되자 이준은 현지에서 순국했던 것이죠. 이준 열사의 순국을 기념하기 위해 지금으로부터 31년 전인 1995년 8월 5일에 이준 평화박물관이 개관됐는데 이준 평화박물관은 이준 열사 일행이 묵었던 호텔을 구입해서 박물관으로 꾸며 많은 사람들을 찾게 하는데요. 이준 열사가 지금으로부터 119년 전인 1907년 7월 14일 순국했습니다. 7월 15일 수요일에는 황광은 목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6년 전인 1970년 7월 15일에 이 황광은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요. 사회사업, 기독언론, 아동문학, 보이스카우트 운동, 청소년 운동 등 많은 분야에서 활동하신 분이죠. 해방 후 YMCA 간사로 일하면서 공민학교를 만들어 결식 아동들과 함께 숙식하면서 이들을 가르쳤는데 이때 황 목사님은 난지도에 삼동 소년촌을 만들었고 지금도 YMCA에 의해서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광은 목사님은 6.25가 일어났을 때도 서울에 남아 고아 30명을 돌 왔고 일사후퇴 때는 고아들과 함께 제주도로 피난했는데요. 황광은 목사님은 1963년에 일어났던 전국

복음화 운동을 위해서도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황광은 목사님은 심장병으로 지금으로부터 56년 전인 1970년 7월 15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같은 날 7월 15일 수요일에 신가정이 창간된 기록이 있습니다. 기독교 잡지로 신가정이 1921년 7월 15일 감리교 빌링스 선교사님에 의해서 창간됐고 1936년까지 무려 15년 동안 월간으로 발간된 잡지입니다. 기독교 가정을 위한 최초의 잡지였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7월 16일 목요일에는 로잔 국제 복음화 대회가 열렸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2년 전인 1974년 7월 16일 스위스 로잔에서는 로잔 국제 복음화 대회가 열렸는데요. 이 로잔 국제 복음화 대회는 빌리그레암 전도협회 주관으로 개최됐습니다. 세계 복음주의 진영이 한자리에 모여서 복음주의 신앙 고백을 집약한 로잔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로잔 선언은 세계의 복음주의적 교회와 선교기관들의 기본 지침이 되고 있는데 저희 극동방송도 이 로잔 선언의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같은 날 7월 16일 목요일에 신생명이 창간된 기록이 있습니다. 기독교 잡지인 신생명이 1923년 7월 16일 창간됐는데요. 그 당시 한국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문서 선교운동 기관인 조선기독교 창문사가 조직됐는데 신생명은 그 첫 번째 사업으로 발간된 책이죠. 신생명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월간 잡지였고 소설가 늘봄 전영택 목사님이 중심이 돼서 발간됐습니다. 그 당시 청년들 사이에는 물질주의와 사회주의 풍조가 만연됐었는데 신생명은 이런 풍조와 맞서 계몽운동을 하다 1925년 폐간됩니다. 청년들을 일깨우기 위한 잡지였다는데 그 의미를 둡니다. 7월 17일 금요일에는 황성택 목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교 대한선결교회 약칭 예성의 총회장을 여러 번 역임했던 황성택 목사님이 1979년 7월 17일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황성택 목사님은 함경남도 이원에서 출생해 경성성서학원, 오늘날의 서울신학대학을 졸업하고 1936년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황성택 목사님은 신의주 서부 성결교회를 개척했고 해방 후 월남에서 성결교회의 모교회인 무교동 중앙성결교회에서 목회했습니다. 성결교가 기성과 예성으로 분열될 때 황성택 목사님은 복음진리 수호 동지회 부위원장으로 예성 측의 지도인물 가운데 한 분이 되셨고 총회장을 세 번 역임하셨습니다. 그 황성택 목사님이 1978년 미국으로 이주했다가 그 다음해인 1979년 7월 17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새 주간을 맞으며 2주간 교회 절기 그리고 과거 한국 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어드리고 있습니다. 새 주간을 맞으며 지금까지 구성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귀로만 듣던 극동방송을 직접 만나보십시오. 생생한 복음방송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6년 여름방학을 맞아 대전 극동방송 특별 견학 프로젝트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됩니다. 대전 극동방송 사옥을 둘러보며 방송의 역사와 전파선교 사역의 열매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좋은 아침입니다. 사랑의 뜰안, 소망의 기도,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등

대전 극동방송 주요 생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현장도 바로 옆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교회와 교회 소그룹, 신우회, 기관, 그리고 다음 세대 학생들까지 극동방송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24시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해 보십시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견학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대전 전화 042-828-9330 대전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 대전 극동방송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생생한 사역 현장에서 가장 뜻깊은 휴가,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2026 여름방학 특집 대전 극동방송 특별 견학 프로젝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귀한 아침,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금아입니다. 한 주를 살아오며 우리의 마음에는 크고 작은 근심과 염려가 자리하기도 하죠. 앞이 보이지 않는